큰 애들과 딱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던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10 o'clock.
9: Welcome back to the second half of Hashtag Daily K.
10: Thank you very much for sticking with us. Hour number two of the show. It's still a bit rainy outside. According to my weather forecast, it is meant to die down. It started overnight and it was pretty heavy for some parts. And as we said, after the record of breaking the 30-degree mark in October yesterday, we've now come down to about 16 degrees, and the high later in the afternoon when the rain clears will be about 22 degrees. And as far as I can see, the high that we'll reach in October will be about 25 next Saturday. But yeah, hopefully not getting too close to 30 again, because that's just weird for October, even in Korea, which has some nice autumn weather. I'm your host, Peter Bint, and we've got coming up for you Chef Ryan, who I saw carrying the dish of the day outside that we're going to try in the studio. And we'll also do what's in your fridge. So you're going to tell us some interesting ingredients or boring ones. Doesn't have to be interesting, I suppose. And we'll give you inspiration on what you can try out, maybe with a twist of something K, perhaps, in terms of its presentation or its seasoning or something like that. We do have prizes to give away on the show. 3-month premium memberships to talk to me in Korean.com, TTMIK. I saw Hyunwoo and the team there did a big Hangul Day launch event at a cafe or something like that. On Hangul Day, I think it was. So great to see that kind of stuff happening. If you want that premium membership, all you need to do is send us your email address and then we can give you the link and get that out to you. We've also got for our Korean listeners, 영어 청취력 키우고 싶다면 귀가 트이는 영어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Daily K 영어로 검색하시고 D-A-I-L-Y-K 그 다음에 선물 귀티형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Sherry, with a random question. Have you watched the show Ted Lasso? I'm watching it now, and it's getting me more interested in soccer, which is a stretch for this American, but it's pretty cool. It's an amazing show. It was so popular in England, and I think it's coming back for another series with the women's team rather than the men's, so almost a whole new cast. Well, not whole new, but many new people. Let's get to Yeah Song to kick off hour two in terms of the music. Sunjong Manhwa, and then Tomorrow.

0: 식품 안전 지킴이 스마트 했어.
1: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4: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3: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4: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3: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4: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3: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뭐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4: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3: 아니야,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4: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3: 아니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New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로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4: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3: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4: We're on the same page.
3: We're on the same page.
5: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0: We're on the same pag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at if you could practice responding to danger without facing the risk? Third-year students from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developed a fire response and evacuation program combining virtual reality with custom-built equipment. Their team, called Void, won the Students Category's Top Excellence Award at last month's 2026 AI and XR Developer Contest. So today, we are joined by students Pang Min-jun and Jae Sung-ju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sparked their focus on fire safety, the trial and error of syncing VR with physical hardware, and the kind of impact they hope to create through technolog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민준, 재성주,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Void 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화제의 대피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와 또 개발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기술로 만들고 싶은 변화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 중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박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3학년 재성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both of you in the studio today. They are both third-year students from Busan, of course, the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Well, first, I want to congratulate you. Team Void won the Top Excellence Award in the Student Developer category at the 2026 AI and XR Developer Contest. So what went through your minds when you heard the news? And what does this award mean to you, each of you?
3: 네, 2026년 AI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서 개발자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이번 상은 어떤 의미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였던 만큼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3: 네, 이 마지막이란 마음이 오히려 망설임 없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 같은데요.
0: So he shares that he is honored to receive the Top Excellence Award as this was the team's final competition as students. Ending on a high note together made the achievement especially meaningful.
3: 재성주 학생은요?
1: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서 한창 멍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대회라는 마음으로 나갔고 후회 없이 해보자는 생각으로 팀원들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 네.
1: 대회 심사 직전까지 막히는 부분을 붙들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좋은 결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해준 보이드 팀원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좋은 결과보다 또 더 오래 남는 건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풀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0: So I like that. So 재성주, our student here, shares that the news left him really stunned, and the team entered its final competition determined to have no regrets and work through technical problems until the judging began. And for him, the award closes his high school years on a proud note and gives him confidence to keep taking on new challenges. So he also wants to just thank his teammates and teacher as well. Now, you guys built a training program for fire response and evacuation. Out of all the possible topics, what made you choose fire safety? Did you have maybe personal experience during routine safety drills where you felt this part really needs to change?
3: 화재 대응과 대피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화재 안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존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바꿔보고 싶다고 느낀 경험도 있었을까요?
2: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화재 안전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학교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기존 안전 교육 같은 경우 영상으로나 이론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 중심적 내용은 실제 대피와 대응한 것까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논문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이 위급한 순간에는 기억보다 또 반복해서 익힌 행동이 먼저 나온다는 점을 잘 짚은 것 같은데요.
0: So he explains that school safety education often relies on theory-based videos. So after reading research showing that theory alone may not prepare people to respond during real emergencies, he decided an interactive simulation could provide more effective training.
3: 재성주 학생은요?
1: 안전교육센터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는 어렵고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상 시청으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화재 대피 훈련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you can actually see the program that they created on our YouTube channel. So definitely check it out. He pointed out that space limitations make safety centers difficult for everyone to access, while school drills cannot cover many different scenarios. The team therefore developed a program that allows people to practice fire evacuation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situat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Jae-sung-ju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So how did Team Void come together? And what is the meaning behind your team name? And could you also introduce the roles you played in this project? 그럼 이 팀, Void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팀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민준 학생.
2: 저희 팀은 2학년 때부터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과 호흡을 맞춰왔고 이번 대회 역시 동일한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명 보이드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전의 의미처럼 우리가 구상하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채워나간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노바 프로젝트는 제가 팀장을 맡아 전체적인 개발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
3: 네.
2: 기술적으로는 유니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제미나이 API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종료 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the team had been building synergy by tackling various projects together since their second year, which led the same crew to enter this competition. And together, they reflected on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n empty space, and the name Void carries their ambition to freely fill that void with their own ideas and technologies. As a team leader, their project Nova, he managed the overall development timeline. Technically, he used Unity to build a simulation environment and integrated Gemini API to analyze user behavioral data, developing tailored feedback once the simulation wraps up.
3: 재성주 학생은요?
1: 프로젝트 노바는 라틴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고 천문학에서는 새로운 별을 가리킵니다. 기존 안전교육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화재 대피 훈련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3: 네.
1: 저는 팀에서 하드웨어 설계와 제어부 구현을 전담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3D 모델링을

0: 진행한 후 직접 출력 완료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드웨어의 최종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해당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펌웨어 코드를 작성하고 최종 작동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사용자의 손이 닿는

0: He handled the 3D modeling, carried out the 3D printing himself, and iterated on revisions to finalize the hardware structure. Along with that, he wrote the firmware code to control the hardware and oversaw final operational testing as well. Now,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winning project? We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What does someone actually experience when using the program?
1: 이번에 수상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박민준 학생?
2: 저희 프로젝트는 화재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물 화재와 산불 화재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초기 진압, 재피, 고립 대응 세 가지의 단계를 체험을 제공합니다. 건물 화재로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주방처럼 불이 자주 나는 장소에서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는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 크게 확산되었을 때 안전하게 현장을 탈출할 수 있게 대피 과정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염과 연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 상황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익힐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하나의 정답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program offers building fire and wildfire scenarios, each covering three stages. So initial suppression, evacuation, and isolation response. So in a building fire, users first practice extinguishing a small kitchen fire and receive personalized feedback. They then evacuate as the fire spreads and learn how to respond if smoke and flames leave them trapped. So definitely being able to practice different scenarios will be helpful. Now we heard you didn't just build on a screen scenarios, but also fabricated custom physical gear resembling a fire extinguisher and a hiking stick. So how do the devices held in your hands connect with the movements inside the virtual space?
1: 이 화면 속 상황뿐 아니라 소화기와 또 등산 스틱 모양의 장비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손을 쥔 장비의 움직임이 가상 공간에선 어떻게 전달되나요?
3: 실제 장비와 가상 공간은 NQTT라는 통신 방식으로 연결했습니다. NQTT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1: 네.
3: 내가 지금 출발할게 라고 보내면 친구가 읽고 반응하듯 장비가 메시지를 보내면 가상 공간이 받아서 반응합니다. 저희는 소화기와 등산 스틱 모양의 장비를 직접 만들었고 두 장비 안에는 ESP3이라는 작은 컴퓨터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비 모두 이동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가상 공간 속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산 스틱에는 자이로 센서도 달았는데 자이로 센서는 물체가 얼마나 기울고 회전하는지를 알아내는 센서로 스틱을 흔드는 동작을 감지합니다. 소화기는 실제처럼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러 뿌리는 동작을 비슷하게 설계했습니다.
1: 네.
3: 이런 동작들이 모두 NQTT 메시지로 전달되고 유니티로 만든 가상 환경에 도착하면 캐릭터가 이동하고 소화기에서 소화 물질이 분사됩니다. 사용자는 VR 기기로 이 장면을 눈앞에서 보며 실제 장비를 쥔 손의 움직임이 곧바로 가상 화재 현장의 움직임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복잡한 이 기술을 또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계의 핵심이겠죠.
0: So as you can see on our YouTube channel, you can see a little bit of videos of the simulation and the program. Now he explains that the equipment communicates with the virtual space through MQTT, which exchanges short messages, much like a text conversation. And the team built fire extinguisher and hiking stick devices, each containing an ESP32 computer board and a movement button. And a sensor in the hiking stick detects a swinging motion, while the extinguisher requires users to pull safety pin and squeeze the handle. These actions are transmitted to the Unity environment, where the character moves or sprays extinguishing agent. And through a VR headset, users can see their physical actions reproduce instantly inside the virtual fire scene. So interesting indeed. Well, I do want to ask you, as you are still in school, what was the most helpful thing you learned in school during this development process?
1: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이번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2: 저희 학교의 체계적인 유니티 관련 교육 과정 덕분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적화 역량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은 담당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0: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와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습 환경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is school's Unity course actually helped him boost project quality, build solid optimization skills. Whenever roadblocks came up during the development, he actively sought advice, asked questions of his supervising teacher to successfully bring the project across the finish line. He also mentioned that they have so many different programs and groups where they can try and grow through the program. So he's very thankful indeed. 재성주 학생은요?
2: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전자회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입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회로 설계로 장비의 버튼과 센서를 연결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배운 ESP32 보드 사용법과 통신 방법을 NQTT 통신에 바로 활용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정해진 예제에 따라 하면 됐지만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부품과 실습 환경을 지원해 주시고 막힐 때마다 조언해 주셔서 끝까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notes that classes in electronic circuits and microprocessors were most useful. He applied circuit design skills to connect buttons and sensors and used his knowledge of ESP32 board for MQTT communication. Unlike classroom exercises, the project required him to find and solve problems independently, and his teacher also provided equipment, workspace, and guidance, which is great to hear. Now,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Jae Song-ju here in the studio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Lots of great messages coming in about our guests here in the studio. We have Justin Im saying, wow, fire. And we also have a lot of people saying just really, really work. This work is amazing. 정말 멋지네요. 라는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Absolutely. Really, really interesting topic that we have here and the program that we can see as well.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Building on this experience, what kinds of problems do you hope to solve as developers moving forward? And could you also share what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or create next?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우거나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0: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가상 현실의 연습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So Mr. Bang Min-jun here shares that he wants to become a developer who simulates everyday challenges and inconveniences in virtual environment first, and solving real problems so that practice in the virtual space translates into genuine effectiveness in real life. 재성주 학생은요?
2: 저는 사회를 생각하는 인베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화재 대피 훈련 장비를 직접 만들면서 작은 보드 하나와 코드가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인베디드 분야를 더 깊이 배워서 재난과 안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1: 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보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정말 좋은 개발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He shares that he aims to be a socially conscious embedded software developer. Building fire training hardware firsthand taught him that a single small board and a code can protect human safety. So moving forward, he wants to delve deeper into embedded systems to build equipment, addressing critical social issues like disasters and safety, growing into a developer who proves that technology makes everyday life both safer and more convenient. Well, before we wrap up, I want to ask if you can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3: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좋은 기회로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청취자분들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이끌어주신

0: 신 학교 선생님과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준 부산 소프트웨어 와이스터 고등학교, 다음에 저를 개발자로 지지해 주신 부모님 전부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I love that. So Bang Min-jun shares that it was a deeply meaningful and grateful experience to come on the show, introduce their topic and project. Even though it was brief, having the listeners tune into their story made this a just cherished moment. He wants to thank all the listeners, but also his family members and his friends and teachers, of course. 재성주 학생은요?
2: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저희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일이 없으셨는데 이번 수상과 라디오 인터뷰로 생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엄마, 자랑거리 만들었다. 네, 방송을 들어주시고 봐주신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사회에 도움되는 임베디드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졸업 전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Wow, I almost teared up, but yes, him saying directly to his mom as well. And Choi Sung-ju expressed that what an honor it was to do the interview today. He adds that today happens to be his mother's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his mom, and remarking that his mother hasn't really had many things to boast about, but he is just thrilled to have something proud to brag about on her birthday, his mom's birthday, with this award and also radio interview, and sending a direct message to his mom, of course. And he wants to thank all the listeners and viewers who tuned in, promising to grow into an embedded developer who truly contributes to society. And he also wants to thank his teacher as well. We have actually Lee Jung-nim messaging in.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Absolutely. Kevin님께서는 good job, boys. Good luck with your studies and research. And happy birthday to your mom.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도 왔고요. All right. Before I let you go, though,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기술로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싶은 일상의 불편은 무엇인가요?
0: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화로 인해서 디지털 소외 계층 또한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디지털화가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바꾸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I like that. So he points out that as technology advances, almost everything is shifting toward digital formats. However, he feels this rapid digitalization also leaves behind an expanding digitally marginalized group. So he hopes to see technology evolve so that these digital solutions become easy for absolutely everyone to access and use. 네, 재성주 학생은요?
2: 제가 기술로 바꾸고 싶은 일상의 불편은 엘리베이터 호출입니다.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호출 버튼을 눌려놓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정작 문이 열려도 아무도 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필요 없이 멈추고 기다려야 하고 뒤에 있는 층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런 불편을 기술로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1: 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2분이나 기다렸습니다. So that would be wonderful technology. So actually, Mr. Choi Sung-ju shares that the daily inconvenience that he wants to fix is elevator call systems in crowded places like department stores or apartments, of course. People often press the call button and then take another elevator or the stairs, leaving the doors to open on an empty hallway. So that forces people already inside to make unnecessary stops and wasting, of course, time. So he hopes to use technology to streamline and eliminate the everyday hassle.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Choi Sung-ju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aestro High Schoo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Void 팀의 Bang Min-jun, 재성주 학생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our guests here in the studio. Lots of great messages and encouraging messages. And yes, students and young generation are the future of our city. So this is great to hear directly from them.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0: Hanoi on October 8th. A total of 35,000 teachers from Hanoi, Ho Chi Minh City, and many more provinces were tested in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hen what did the assessment reveal about their English proficiency? 그럼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네, 한마디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였다고 합니다. 이 영어 교사와 다른 과목 교사들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교사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사람들조차 보완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은 대체로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이 자신의 평가와 실제 실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0: I see. So the overall results were described as not encouraging with considerable improvements needed among both English teachers and teachers of other subjects. Relatively few reached an advanced level, and even the highest performing group showed room for improvement. The assessment also revealed a gap between how teachers rated their own ability and their measured proficiency. Then why is Vietnam conducting such a large-scale assessment of its teachers? 이 베트남이 교사들의 영어 실력을 대규모로 평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1: 네, 바로 베트남이 추진 중인 큰 계획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로 만들겠다라는 20년짜리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과 의사소통, 학교 운영까지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 영어 필수 교육도 1학년부터로 앞당기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보다도 두 해 먼저 영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교사들의 실력도 숫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어 교육 콘텐츠 기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the assessment is part of Vietnam's long-term plan to make English a second language in schools rather than simply a foreign language subject. Under the 20-year initiative approved last year, the government aims to expand the routine use of English in classrooms, school communication, and administration. It also plans to begin compulsory English education in the first grade instead of the third grade 2 years earlier than in Korea. However, Vietnam currently faces shortages in both the number and proficiency of English teachers. This could be also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ompanies providing teacher training and English language educational content as well. Now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It concerns severe tidal flooding in Ho Chi Minh City over the weekend. So how serious was the situation? 다음 소식 볼게요. 호치민시가 지난 주말 물에 잠겼다고요?
1: 네, 지난 12일 토요일 오후 4시쯤 1.7m가 넘는 조수위가 기록됐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올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예전 7군 지역의 파무러우 거리는 약 3km 구간이 무려 50cm 깊이로 잠겼습니다.
0: 그렇군요. So at around 4 p.m. on Saturday of October 10th, the tide rose above 1.7 meters. So that's the highest level recorded in Ho Chi Minh City this year. Along with the main street in the former District 7, water reached about 50 centimeters and covered a stretch of road approximately 3 kilometers long. With water reaching half a meter, motorcycles would have had difficulty getting through.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예, 오토바이 통행도 쉽지 않았겠군요.
1: 네, 그래서 곳곳에선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밀고 걸어가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배능에 무나 물이 넘치면서 이 보반길거리 일대가 30에서 40cm가량 잠겼고 이 싸이공강 터널 쪽에서도 차량 정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푸미교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0: I see. So lots of issues. Many motorcycles stalled, forcing riders to get off and push them through the water. Overflow from the canal left parts of the streets under 30 to 40 meters of water, causing heavy congestion toward the Saigon River Tunnel. Flood water also entered a container yard near the Fumi Bridge as well. Well, is this type of flooding recurring problem in Ho Chi Minh City? 이런 침수 피해가 호치민시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요?
1: 네, 호치민시는 해발고도 자체가 낮은 데다가 이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위만 높아져도 운하와 강물이 거꾸로 넘쳐 도로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 7군의 한 주민은 1년 전 집 바닥을 50cm 높였는데도 이번에 마당과 주방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이 근처 사원은 석 달 전 바닥을 70cm 더 올렸고요. 이 주민들이 매년 집을 높이면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0: I see. So Ho Chi Minh City is particularly vulnerable because of its l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p.m.

0: FM 부산 영업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6: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5: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6: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5: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6: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5: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그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머,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6: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5: 아니,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6: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5: 아니,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New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6: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5: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6: We're on the same page.
5: We're on the same page.
7: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6: We're on the same page.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as the youth. These are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We hear their diverse stories, we hear their thoughts, their experiences about life in the city,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in Busan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저는 감천 문화마을에서 기념품 매장인 여행기를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허선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던 2019년에 미국에 이제 오페어로 갔었거든요.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로 이곳에서 이 시장 안에서 이제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부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4: 현재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저는 이제 감천 문화마을 그 마을의 이제 구석에 이제 감천 이동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구석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 제가 이제 원래부터 부산에서 장사를 이제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사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허선영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저의 하루는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저희 매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요즘은 이제 제가 자체 기념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기념품을 납품도 하고 또 새로운 기념품도 디자인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끝마칠 때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곧 출간할 이제 학교 밖을 다녀왔습니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시지만 처음부터 작가를 꿈꿨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3: 오페어는 이제 그 미국 현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의 이제 아이를 돌보아 주는 대신 숙식과 일정량의 용돈을 또 받으면서 또 그 나라의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정의 약간 베이비시터 겸 이제 유학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오페어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귀국 후에 제가 쓴 일기를 엮어서 한번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습니다.
4: 20살에 미국으로 떠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산,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뒤 돌아와서 본 부산의 모습 어떻게 다르셨나요?
3: 1년 제가 자리 비웠다고 부산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타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가 바라본 부산은 뭔가 엄청 무궁무진한 보물, 약간 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많은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다들 아, 부산 같은 도시 없다. 부산은 뭔가 자연도 있고 그런 서울 같은 재미난 것도 있어가지고 둘 다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부산 사람만의 그런 따뜻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숨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작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책은 굳이 사람을 안 만나도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정말 멀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현재는 부산의 모습을 담은 기념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작은 가게를 직접 시작해보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사실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막 사장이 돼야겠다, 이게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가게를 통해 이제 만나는 여러 손님분들을 응대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구나, 약간 이게 저의 적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어느덧 이제 7년차 사장이 되었는데 아 저도 이

0: 이제 그 여행 업계의 모모스커피가 되어야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커지기 위해.
1: 어떻게 보면 부산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리는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라 부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병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정도로 부산이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제가 이제 그런 알려진 도시에서 이제 외국인 타겟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그 성장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으로 작가로서 또 부산의 콘텐츠를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요?
0: 제가 본 이제 부산을 담은 기념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기념품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여행길이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품 이제 업종에 조금 달성하고 나면 전 여행업의 또 다른 테마인 숙박업하고 가이드업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떠나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부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도 있어요. 부업으로 자리 잡은 저의 작가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이제 학교 밖을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으로 저가 이제 경험한 장사의 세계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장사에 대한 정보를 또 드리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허선영님께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나의 가장 큰 이야기이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0: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2026 BEFM Busan 영어 방송 and GGN Global 광주 방송 특집 공개 방송 Movie Table Talk. I'm Laura McCluckey from BEFM.
1: And I'm Jared John from GGN Global 광주 Network.
0: 안녕하세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진구 임시사옥에는 대표이사 집무실과 사무공간이 마련됐으며 기존 부산영업본부 직원 등을 포함해 현재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내 공모 등을 거쳐 부산 근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HMM은 지난 5월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했으며 북항에 신사옥을 짓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HMM has begun operations in Busan after relocating its headquarters to the city. South Korea's largest container shipping company currently has about 120 employees working at its temporary office in Busan Jingu District. The company plans to assign more employees to Busan through internal recruitment. HMM officially changed its headquarters to Busan at a shareholders meeting in May and also plans to build a new headquarters at Busan North Port.
2: 명지 신도시의 폐토사 처리 용역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5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은 해당 업체는 필요 처리 능력의 36% 수준에 그쳤고 장비 보유 여부와 재위탁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일부 대금 체불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관계기관은 업체 선정과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책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3: An audit has found problems in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a contractor for a waste soil disposal project in Myeongji New Town. The company selected for the 55.8 billion won project had only about 36% of the required disposal capacity. The audit also found problems involving the company's equipment and subcontracting process, as well as some unpaid bills. The relevant authorities plan to improve contractor sel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and determine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s.
2: 남구 금융단지의 디지털 금융 혁신 연구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맡은 기관으로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 인력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성장까지 연결해 금융 중심지 부산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3: The Busan Blockchain and AI Digital Finance Innovation Research Center opened today in the financial district of Namgu District. The center,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will conduct research on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s well as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ology demonstrations, professional training, and others. Busan City plans to use the center to connect talent development with business growth and strengthen Busan's competitiveness as a financial hub.
2: 북항이 출연을 계기로 해수욕장에 상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상어를 유해 생물 대응 대상에 포함하고 퇴치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어가 해수욕장 인근에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입욕 통제와 안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3: Busan City has decided to prepare measures

0: measures to prevent sharks from entering beaches following the recent shark appearance at Northport. Starting next year, sharks will be included among harmful marine species subject to safety measures, and the city is considering introducing shark deterrent equipment. Busan City will also develop a response manual with the Coast Guard, fire authorities, and other related agencies. If a shark appears near a beach, swimming will be quickly restricted and other safety measures will be taken.
1: 부산시가 생물 테러 대응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신고 접수와 현장 통제, 환자 이송까지 기관별 대응 절차와 협력 체계를 점검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will conduct a joint bioterrorism response drill. From the 15th to the 29th, related agencies will check their response procedures and coordination system, from receiving initial reports and controlling the scene to transporting patients. Busan City plans to use the drill to strengthen its ability to respond quickly in the event of an actual emergency.
1: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빅터 레이에스가 올 시즌 211안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최다안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레이에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4안타를 추가해 KBO 리그 최초로 한 시즌 최다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 입단 이후 3시즌 연속 전 경기 출장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레이에스 선수는 내년에도 부산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Lotte Giants' Victor Reyes recorded 211 hits this season, claiming the KBO League Hits title for the third straight year. Reyes added 4 hits in the final game of the regular season, setting a new KBO record for the most hits in a single season. He also continued his streak of playing in every game for 3 consecutive seasons since joining Lotte. Reyes said he hopes to continue playing in Busan next year.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기온 1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0: Tomorrow morning's temperature will drop to around 14 degrees, about 6 degrees lower than today. The daytime high is expected to reach 22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1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우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on, you know, things like holidays or special occasions, but nowadays they've turned into the trendiest dessert amongst young people.
1: 네, 여러분은 빵파인가요, 떡파인가요, 아니면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인가요? 자,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0: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1: Hello,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1: English.
0: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1: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언니, how are you?
2: I'm doing well.
0: Good. Good to hear.
2: How are you?
0: I'm doing fine.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역시 우리 언니도 아주 너무 내추럴하게 들렸습니다.
1: 아유, 예, 이제 네. 더 좀 분별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So, 떡지술래. 라고 했잖아요. 네. Right? So if you already know what this term means, 떡지술래, you're definitely keeping up with the trends. 네. 일단 뭐 좀 젊은 분들 뭐 떡지술래 당연히 알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뭐 나이는 좀 있긴 있지만 안다. 이 마인드로는 좀 젊다고 젊다는 뜻입니다.
1: 네.
0: People are lining up with waiting numbers just to get these desserts. Like pizza toppings melted over 백설기 or sticky rice cake stuffed with pistachios and yogurt. 이런 떡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1: 그러니까요. 뭐 전통적인 뭐 떡국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뭐 특히 백설기에다가 이 토마토 소스와 토핑을 올린 피자 설기가 있네요.
0: 맛있겠다.
1: 그러니까 도우 대신에 백설기를 쓰나 봐요. 그리고 또 찹쌀떡 속에 이 요거트와 피스타치오를 채운 떡도 뭐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네.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저희 딸이랑 와이프 심부름으로 빵 사러 나갔는데요. 네. 근데 빵 파는데 엄청 줄이 엄청 길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 여기 뭐지? 줄 섰는데 완전 나도 줄 서야겠다. 이 마음 바로 먼저 오잖아요. 네. 뭔지도 모르고.
1: 그렇죠. 궁금하니까.
0: But we waited in line and it was a line for 그 떡 요거트. 요거트 떡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그 떡 안에 요거트하고 네네. 과일 넣는 그런 떡집이었어요.
1: 네.
0: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먹어봤는데.
1: 저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0: 진짜 I recommend. I didn't know. 저도 처음으로 먹었는데 I didn't know this, you know, the 떡, 그 하얀 떡 말입니다.
1: 네, 찹쌀떡.
0: 네, 네, 그 찹쌀떡 플러스 요거트. 그 떠먹는 요거트. 이번에 네네. 그거는 그릭 요거트였거든요.
1: 네.
0: 그릭 요거트 조금 더 이 뭐라 그러지? 이 식감이 좀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But that combination,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네. And I know what a lot of you are thinking, right? It feels like this line between bread and 떡, traditional rice cakes, is completely fading these days, right? So, like I said, department stores are hosting these pop-up stores featuring famous local rice cake 떡 shops. And even convenience stores are releasing these frozen fusion 떡 desserts.
1: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떡 하면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이 간식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는데
0: 네.
1: 이제는 뭐 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아주 세련된 디저트 콘텐츠가 됐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주변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or 좀 힙한 그 빵집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다 이제 요즘에 이게 떡 디저트 많이 팔거든요. So it's a bold twist on these traditional rice cakes because it combines that chewy texture with a more Western style finger food.
1: 네, 맞습니다. 익숙함에 약간의 아이디어와 트렌디함만 더해주면은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빵파인가요? 떡파인가요?
0: 아, 이거는 한쪽을 꼭 뭐 사이드 골라야 돼요? 그냥 둘 다 좋아하면 안 됩니까?
1: 둘 다 좋아해도 되지만 그래도 꼭 고른다면
0: 오늘은 빵파였습니다.
1: 오늘은 빵파였어요.
0: 오늘은 빵파고요. 네.
1: 그 뭐 내일은 떡파 하시려고요.
0: 내일은 떡파 하려고요.
1: 둘 다 좋아하시니까 빵파 떡파인 것으로.
0: 그렇죠. 빵떡파입니다. 네. 근데 일단 because our focus, our topic is on 떡 today. 떡. 저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맛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미국에서도 떡 팔긴 팔아요.
1: 네.
0: 근데 그거는 뭐 maybe more of like the Chinese or maybe Japanese style. 한국 그 스타일 떡을 살려면 오히려 그 한국 마트 이렇게 가거나 저희 그 제가 살았던 동네

0: 지금은 이 마트 없는 것 같은데 그 오클랜드 도시에 그 아주 유명한 한인 마트가 부산 마트였거든요. 아, 부산 네. 마켓이었어요. 이름이 부산 마켓이었는데 네. 거기 항상 갈 때마다 그걸 팔았어요. 그 아 이게 동그란 떡인데 막 여러 색깔로 그 송편 말고 이게 가루로 이렇게 막 옐로 색깔, 가루로 핑크 색깔 이렇게 하는데
1: 그게 무슨 떡일까?
0: 그렇죠. 그래 안에 이렇게 살짝 조금 팥 이렇게 조금만
1: 들어있고.
0: 놓고 네 그래서 그게 딱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거든요. 이렇게 송편 느낌 나긴 나는데 근데 동그랗어요.
1: 가루가 묻어 있지 않으면
0: 가루였어요.
1: 바람떡이라고 하는데
0: 바람떡
1: 가루가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네. 좀 변형된 네. 그런 떡인 것 같다는 생각이
0: 드는데요. 다은 님이 오색 경단이라고 하는데 오색 경단인가? 지금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경단은 오색. 동그랗게 만든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루를 묻히기도
0: 오 딩동댕. 오 딩동댕. 경단 맞아요.
1: 대리님 감사합니다.
0: 네. 오색 그렇군요. 경단 맞아요. 딱 이 모양이 있고 안에 좀 달달한 팥이나 네. 뭐 그런 거 들어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건 그냥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른 떡은 다 맛있긴 한데 뭐 절편, 뭐 송편 이런 거 이게 앙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한 입에 그냥 쏙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Just pop it in your mouth.
1: 그런데 그 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뭐 한입 마트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떡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먹었을 때 제일 생소한 게 떡이라는 얘기를 전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식감 같은 게 좀 이상하다고 여기 경우가
0: 이거 뭐지? That soft and chewy texture 그리고 맛이 고소해.
1: 네네네.
0: 네 왜냐면 그 아, 우리 딸이 좋아하는 떡인데 그 뭐라고 하지? 그 떡볶이 떡 들어가는 긴
1: 가래떡.
0: 네. 그것을 먹고 저는 처음에 이걸 이대로 먹는다고? 빨간 소스 어딨어? 네. 떡볶이로 먹으니까 네네. 나이 들어서 그런지 I don't know if it's because I'm older 근데 요즘에 딱 그것만 이게 그것만 먹을
1: 맛있죠.
0: 수 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And it's very filling. 뭐가 filling 하면 배를 채워준다라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1: 아니 롤로맘 님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분이 탄수화물은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떡이 문제냐 뭐 떡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떠냐 다 옳다
0: 맞아.
1: 이거죠.
0: 진짜 다 탄수화물이긴 하죠. 네. 네. It's all carbs. It's all carbohydrates, right? But 너무 맛있어. 우리 언니는 어떤 떡을 즐겨 드십니까?
1: 저 진짜 반전인데요. 네. 저는 있으면 먹는데 네. 떡이나 빵을 아 먹고 싶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진짜요?
1: 네.
0: 한 번도?
1: 네. 있으면 집어먹기는 하는데
0: 네.
1: 딱히 근데 뭐 굳이 딱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저는 시루떡.
0: 아~
1: 그냥 무난한 떡.
0: 예. 제일 재미없는 떡을 고르셨군요. 그쪽에. 와 진짜.
1: 심플한 떡.
0: 네. 싫어하는 거 아닌데 와 진짜 안 땡기네. 이번 떡이나 뭐 빵 같은 거요. 혹시 뭐 식빵?
1: 빵은 소금빵?
0: 소금빵 괜찮죠. 네네네. 소금빵 진짜 힙하고 네, 아직도 많이 팔죠.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1: 예, 네, 전 그래요.
0: 네.
1: 처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네. 길이 있는데 저는 처음 만납니다. 네. 빵을 or 떡 네. 이렇게 it's not that you don't like it, but you don't crave it. 땡긴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So 그럴 때는 I never crave it.
1: Crave.
0: 네, crave가 땡긴다. 아, 네, 음식이 네. 땡긴다라고 말할 때 crave인데 그래서 for you 언니 이거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다. You don't crave 빵 or 떡.
1: 네.
0: 네. 오케이.
1: 아까, 예, 네. 떡 그 식감 얘기했었잖아요.
0: Yes.
1: 네, 네, 네.
0: Chewy. 여러분, chewy. C H E W E. 이건 떡에 제일 맞는 이 형용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chewy 듯이 쫀득쫀득한 이게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을 chewy라고 하거든요.
1: Chewy.
0: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네네. 와서 그 떡이 제일 신기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왜냐면 이 텍스처도 이 텍스처가 식감이거든요.
1: 네.
0: Because of the texture, it's very chewy.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놀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떡은 정말 쫀득쫀득해. Korean rice cakes are so chewy.
1: Korean rice cakes are so chewy.
0: 그리고 끈적끈적하잖아요. 특히
1: 네네네.
0: 떡. 이거는 sticky라고 합니다.
1: Sticky.
0: Sticky. 그래서 이 떡은 부드럽고 찰기가 있어. This rice cake is soft and sticky.
1: This rice cake is soft and sticky.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 있는 식감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어로요.

0: 좀 재밌는 단어인데 springy.
1: springy.
0: springy 그거잖아요. boing boing boing 하는 그 springy인데. 네. 그래서 이 떡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정말 좋아. I love the springy texture of rice cake.
1: I love the springy texture of
0: rice cake.
1: Rice cake.
0: 떡은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부스타분들 떡 당연히 좋아하시죠? 네. What is your favorite dog? Or 요즘 저희는 근데 아직 좀 올드한 느낌 나긴 한데 저는 요즘에 그런 디저트 떡보다 좀 옛날 떡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그 송편.
1: 네.
0: 뭐 경단. 그렇죠. And 그 절편.
1: 네, 네.
0: 난 다 팥이 들어가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네, 아무래도 팥이 좀 달달한 그쵸. 걸 좀 보충해 주니까.
0: 팥, 네. 팥도 영어로 red beans라고 하죠.
1: 네.
0: 네. 아,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도 기다리고 있고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놓으세요. 051-744-6601 051-744-6601 퀴즈 코너 시작하고 6시 45분쯤에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보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비가 어제는 좀 약하게라고 하긴 했는데요.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3: 와,
0: 네, 그 엄청나게 맞았어요. 쏟아졌어요.
3: 네. 오랜만에 빗소리 그렇게 크다 느꼈어요. 네, 오늘 네. 아침에. 네. I didn't know rain could be that loud.
0: 비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3: 네. 진짜
0: 쉽지 않았어요.
1: The rain was thick.
0: 네. 진짜. 여러분 제 의견 듣고 또 따로 좀 찾아보면요. 더 좋아요. 네. 믿으면 좋긴 한데요. 네, 아무튼 오후에 들어서 이제 서서히 그쳤습니다. 근데 내일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Tomorrow the low will be 13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2 degrees. 오늘과 달리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쨍쨍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제 그동안 아니 왜 이렇게 다시 더워졌지 하고 이제 답답하셨을 텐데 It's going to cool down tomorrow which will definitely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네. 우리 민수 씨 내일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1: 일단 다행입니다. 네,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근데 틀리게만 해봐라 진짜.
0: 아 내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1: 네, 네
0: 믿으셔도 좋아요.
1: 왜냐면 이렇게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우리 두둥님이 새벽에 빗소리에 잠 못 잠 두 시간 잤나? 날씨 오정 규탄한다라고 왔고요. 다은님도 다은이 말합니다. 여정님. 오차가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문자 왔네요.
0: 네네네. 네. 우선은요. 고맞습니다.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오늘도 있잖아요. 너무 네. 위험하게 그냥 맑다고 하면 될 텐데 왜 네. 하필 구름 한 점 없다고 하셔가지고
1: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거
2: 하필 이런,
1: 여러분 이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He's digging his own grave. 네, 이게 grave가 뭐죠?
0: 그 무덤.
1: 무덤.
0: 제 무덤을 판다.
1: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할 때마다.
0: 내일 한번 봅시다. 구름 한 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ut a smile back on someone's face. 이게 누구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우게 하다. 뭐 기분 좋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cooler temperatures will definitely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tomorrow after all that heat. 그동안의 더위 뒤에 찾아온 내일의 선선한 날씨가 여러분 얼굴에 다시 웃음을 되찾아줄 겁니다. 왜 웃으시죠?
1: 기대할게요. 기대하면
2: 어려워요,
1: 될까요?
2: 말이.
0: 방금 웃는 소리 너무 크게 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네, 자 나시오님 수고했습니다.
0: 바이바이.
2: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설을 맞고 있는 올스터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의

0: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3: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4: But you're
5: Please
4: never.
5: Honey, 그건 네 생각이.
1: That's what you think.
4: 그건 네 생각이고.
5: Honey,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A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on the different topics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4: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4: 네, 오늘은 제철 음식 밸런스 게임인데요.
1: 음식 계속 네. 이어지네요, 토픽이.
4: 제철 음식이란 뭐 특정한 계절에 수확하거나 그 시기에 특히 맛이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말하잖아요.
1: 맞습니다. So, you know when fall comes? 가을은 사과잖아요.
4: 그렇죠.
1: 뭐 in the winter. 아, 사과 맞나? 죄송해요. 아, 사과. 저기 뒤에서 사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틀렸어요. 저도 감.
4: 감 사과가
1: 네.
4: 가을에 첫 수확을 해서 우리가
1: 감 맞아요?
4: 차례를 감은 맞아요.
1: 감은 맞죠.
4: 그 차례 지낼 때 네. 햇과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1: 네네네네.
4: 그래서 그 햇 사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차례상에 올리는
1: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팩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과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가을 겨울 생각하면 그 귤 생각나거든요.
4: 귤이죠, 귤.
1: 네, 귤이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메모리. 를 주는 과일이에요.
4: 왜요?
1: 왜냐면 저는 한국 오자마자 입대를 했거든요.
4: 아.
1: 네, 입대를 했는데 제가 4월 달에 입대해 가지고 엄청 이 4월 시작하면 뭐 훈련도 받고 힘들잖아요.
4: 네.
1: 좀 가을 겨울쯤 되니까 뭐가 좀 살짝 이제 좀 감이 오고 I get used to things, right? 이제 그때 군대에서 그 뭐야? 어떤 용어? 보급? 보급으로 항상 과일을 뭐 줬냐면 귤을 박스식으로 그
4: 네.
1: 네모간에 완전 박스 두 개씩 줬거든요.
4: 네네.
1: 아 근데 그 귤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4: 네.
1: 희한한데 그 군대에서 먹었던 귤맛 unforgettable
4: 네.
1: 하거든요. So for me, 가을 겨울 that seasonal fruit is always 귤. But you know, even fresh seafood. 가끔씩 이 해산물도 이 계절 음식도
4: 그렇죠.
1: 포함되잖아요.
4: 네. 우리 부스타들은 평소에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에브리데이 스타는 어때요?
1: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먹었던 귤이 제일 맛있었고 밖에서 귤 먹을 때 항상 달지 않아요. I don't know why. 네, 군대에서 먹었던 귤 이 생각만 하고 먹으니까 네, 하는데
4: 고생을 좀 한 다음에.
1: 네. But 일단 저는 for my in my home in my family 무조건 딸기입니다.
4: 딸기.
1: 제가 네. 좋아서 아니라 딸이 좋아해서.
4: 아, 네.
1: 네.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딸기를 항상 집에는 딸기는 항상 있어요.
4: 네, 맞아요.
1: Always all the time.
4: 딸기 참 좋아하거든요.
1: 네. What about you, 언니?
4: 저는 이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아~
4: 그래서 뭐 제철 음식 저 벌써 일단 먹긴 했어요. 전어회도 먹고.
1: 오, 네. 그 아주 힙한 전어.
4: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꽃게가 제철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4: 꽃게찜도 해서 먹었고.
1: 오~
4: 아직 이제 대안은 먹지 못했는데 곧 먹을 예정입니다.
1: 오, 맛있겠다.
4: 네. 그리고 지금 돼지 엄마님이 대추 사과 보내주셨대. 이게 사과 대추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아 대추 사과하고 사과 대추.
4: 대추 사과 아마 사과 대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사과예요, 대추예요?
4: 대추인데요.
1: 네.
4: 대추인데 그 사과처럼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요즘 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오, 우리 부장님 즐겨 드시나 봐요. 이게 아삭아삭한다고 합니다. 식감이.
4: 요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요? 맛있어요.
1: 대추 사과.
4: 예.
1: 아 사과 대추.
4: 사과 대추.
1: 사과

0: 헷갈린다. 사과입니까? 대추입니까? 네. 아 근데 아까 그 전어 말했잖아요. 네, 네. 전어 앤 꽃게. 특히 이제 10월부터 지금 우리 10월 들었잖아요. 이제 가을 시작했으니까 엄청 인기고 like you said 사과, 뭐 단감, 밤. 밤까지
1: 그렇죠. 밤도 맛있죠.
0: 네. 네, 이 제철 음식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부럽거든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희 방송 즐겨 들으면서 드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방송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점점 배가 고파지네요.
0: 맞습니다. So a fun little survey we want to share with you. According to this survey, 8 out of 10 Koreans are willing to spend money on seasonal foods because they know they can only enjoy them while they're in season.
1: 그래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0: 맞아.
1: 근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SNS에 뭐 겨울 되면 이제 대방어 철이잖아요. 네. 대방어나 뭐 지금 생새우 인증샷을 올리는 건 20대가 많은데요.
0: 그래요?
1: 정작 제철 음식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네. 4050이라네요.
0: 아, 그래요?
1: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20대보다는 4050이 더 돈이 많잖아요.
0: 맞아요. 왜냐면 20대면 엄마 아빠가
1: 그쵸.
0: 제철 음식을 사오잖아요.
1: 네,
0: 집에
1: 그쵸.
0: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고 이제 40, 50대 되면 내가 엄마 아빠 되는 거라서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1: 우리 에브데스타는 네. 인증샷 네. 좋아하시나요?
0: 아, 뭐 올리진 않지만 찍고 그냥 개인 보관해요.
1: 아, 개인 보관.
0: 네네네.
1: 아니, 저도 저희 남편이 음식을 매일매일 사진 찍어요.
0: 네.
1: 근데 SNS는 안 하거든요.
0: 네.
1: 왜 찍나 물어보니 그렇게 기록에 남겨두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대요.
0: 그렇죠. 그 맞아요. 진짜.
1: 저도 그리고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혼자.
0: 저도 네. 가끔씩 요즘 뭐 먹을까라고 하면 일단 사진 봐봐라고 하는데 그 뭐 배달 앱 사진 말고 진짜 우리 옛날에 먹었던 그런 사진들
1: 맞아요,
0: 보면서
1: 맞아요.
0: 아 맞다 이거 맛있었지. And then we get to sometimes choose our dinner menu or lunch menu that way too. 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favorite topic 오늘 음식 관련된 네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할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철 음식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요. Round 1. Which would you choose? A. The best gizzard shad ever, but a fishbone in every bite. Or B. Boneless gizzard shad, but just average in taste.
1: 네.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인생 최고의 전어인데 먹을 때마다 가시가 하나씩 걸림. BS. 가시는 하나도 없는데 맛이 평범한 전어.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어 네. 드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전어를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1: 한 번도요?
0: 한 번도요.
1: 아
0: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먹어봤으면 뭐를 먹는지 해 먹을 때 가끔씩 이 뭐지? 참치 아니면 잘 몰라요 저.
1: 아 진짜.
0: 참치하고 연어 아니면 딱 티 나잖아요. 참치면 투나 레드. Salmon, orange. 네, 그 사이는 모르겠더라고요.
1: 저도
0: 저는.
1: 뭐 모든 회는 다 구별할 수는 없는데
0: 네.
1: 뭐 전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전어 지금 닥터수님께서 사실 그 전어는 뼈 가시가 맛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아, 뼈가 있어야 된다.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회를 썰고요.
0: 네.
1: 보통 이제 이건 그 뼈랑 같이 이렇게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고
0: 네.
1: 뼈째로 이렇게 썰어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0: On purpose? 일부러? 뼈를 네. 넣고 그렇게 네. 서빙을 해요?
1: 그런데 이제 이게 가을에 아주 그러니까 너무 뼈가 억세면은 그렇게 못 먹는데 그런데 이거 회로 먹는 전어는 그렇게 억세지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칼솜씨가 있으니까
0: 아.
1: 예.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시가 하나씩 걸린다 하는 거는 그 뼈째 썬 거 말고
0: 네.
1: 생선 그 구이 있잖아요. 전어는
0: 아~
1: 구이도 맛있는데
0: 네.
1: 근데 구이를 사실은 있잖아요. 이거 다 통째로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So they eat it whole.
1: 예, 예.
0: 와,
1: 그 뼈까지.
0: 뭐지 그 치킨 너겟 먹는 것처럼
1: 네네네.
0: 그냥 이렇게 지배를
1: 또 넣어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못 먹어보고.
0: 저도 I can't 예. do it. 여러분. For me, 생선, fish, I think it's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s on the planet. 전 생선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생선구이, sorry, 생선구이 mm-hmm.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s on planet Earth. But 자주 안 먹어요.
1: 왜요?
0: 왜냐면 because of the bone.
1: 뼈 때문에
0: 귀찮아요. 네. So the only 생선구이 that I like, 아, 그 뭐지? 삼치. 삼치 좋아해요.
1: 네.
0: Because a lot of meat, 그 뼈는 많이 없으니까. 고등어, mackerel, sometimes too. A lot of meat, little bones. 근데 나머지는요, 잘 안 먹어요.
1: 갈치는 싫어하시겠네요. 그럼.
0: 갈치, oh my goodness. 갈치는 그렇게 맛있다고 비싸고 하는데, 어, 저는 괜찮아요, pass. 뼈가 막 진짜, every chopstick, whenever I pick it up, 뼈가 막 다섯 개, 네 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 여러분, 이, 아, 먹을 줄 모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That's just me. That's just me. 그리고 여기서 영어 포인트 하나요. 아까 전어를 영어로 gizzard shad라고 하거든요. Gizzard shad.
1: Gizzard
0: shad 들어보세요. Gizzard shad.
1: Gizzard shad? 뭐예요?
0: Gizzard shad가 전어의 이 영어 이름입니다. 네. 근데 gizzard shad라고 하면 너무 느낌이 안 난다.
1: 너무 어려워요.
0: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영어로 들리면 뭐 그게 맛있어? 그런
1: 맞아요,
0: 이름만
1: 맞아요.
0: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They judge 이런 표현이 있어요. Never judge a book by its cover.
1: 네. 주둥님이 전어 외국에서도 먹나요 하셨네요?
0: 일단 전을 안 먹어봤습니다. 전을 안 먹어봤으니까
1: 왠지 이름이 뭔가 어려운 거 보니까 뭔가 네. 그 학문적인 용어 같잖아요.
0: 네.
1: 잘 흔하게 먹는 생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gizzard shad 이거 좀 신기한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어느 정도 맛있냐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고
1: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0: 아, 제가 잘못 말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전화가 그 정도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할 만큼
0: 네.
1: 이게 10월에 이제 이게 네.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뭐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회로 먹어도 맛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긴데
0: 네.
1: 근데 왜 이 며느리는 집을 나간 거죠?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좀 시집 식구들 좀 잘해주지
0: 맞아요
1: 집 나가게 뭐
0: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네 음식으로 집에 들어온다 이 마인드가 있으면 이미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가 없어서 집 나간 건 아니잖아요. Right? 네 우리 딱 부장님 표정 보니까 그렇게 깊게 왜 들어가노 굳이. 네
1: 그래 어쨌든 그 말은 가을 전어의 맛과 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말을 재밌게 표현한 말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real quick 여러분 뭐 뼈 있는 거 먹겠습니다. 뼈 있는 거 없는 거 먹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가시 뼈는 없다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No bones, 뭐 no 뭐 가시, 뭐 no sticks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따라하세요. Boneless.
1: Boneless.
0: Boneless.
1: Boneless.
0: 네, 그래서 뼈 가시가 없는 음식을 말하면 boneless라고 합니다.
1: Boneless.
0: 그래서 가끔씩 뭐 그 코스트 땡 이런 데 가면요,
1: 네.
0: 그 냉동 식품 파는
1: 맞아요,
0: 데 가면
1: 맞아요.
0: boneless chicken을 팔거든요. Boneless chicken, 그래 뼈 없는 이게 순살 치킨을 말하는
1: 네.
0: 거죠. 네, 가끔씩 왜냐면 저는 옛날 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진짜 생선 먹다가 이 뼈가 걸렸거든요.
1: 걸려가지고,
0: 네,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1: 이비인후과에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대요.
0: 진짜요? 네. 아, 진짜.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어. A fish bone is stuck in my throat. Fish bone. is stuck in my throat.
1: Fish bone stuck in my throat.
0: 뭐죠? Stuck는 뭐가 좀 이렇게 박혔다, 안 나온다라고
1: 네.
0: 말할 때 stuck라고 합니다. 그래서 stuck in my throat, 목에 뭐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맛있는데 잠깐만 초이스가 뭐였죠? 인생 최고의 전어인데 먹을 때마다 가시가 있다.
1: 그래.
0: or 가시 하나는 없는데 맛이 그냥 그래. 그냥 평범한 맛이다.
1: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0: 저는 뭐 전혀 맛을 모르니까 지금 뭐.
1: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0: 일단
1: 가시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0: 방금 제가 설명했던 네. 대로 like I said, I hate food with bones in them. 그래서 저는 가시 그냥 없는 걸로 먹을게요. 네, 그냥 편안한 대로.
1: 네, 저는 네. 뭐 사실 이가 좀 튼튼한 편이라서 인생 최고의 전어인데 먹을 때마다 가시가 하나씩 걸리는 거 먹을래요.
0: 아, 일단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돼지 엄마님 가을 전어 이렇게 이거 말 하면 안 돼. 가을 전어 뭐 머리는 깨가 서말. 왜? 깨가 서말 고소합니다.
1: 그런 말이 있어요.
0: 네.
1: 어, 가을 전어 이거 동물이기 때문에요. 대가리라고 네. 해도 돼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근데 요 대가리는 깨가 서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고소하다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통째로 다 씹어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0: 그 정도.
1: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0: 말이 안 통해. 아, 한번 먹어보고 왔어야 됐었는데.
1: 아, 근데 돼지 엄마님 또 아까 왜 네. 그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고 며느리 집을 왜 나갔냐고 했잖아요.
0: 맞아, 이게 문제예요.
1: 전어 먹으러 나간.
0: 밖에서 먹고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먹고 이자로. 아우 재밌다.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Round 2. Which would you choose? A. A super meaty steamed crab you have to pick apart by hand. And, of course, the smelly hands come free. Or B, a less meaty crab, but you get to mix rice into the shell at the end.
1: 네, 둘 중 고른다면 살 꽉 찬 꽃게찜을 손으로 발라먹기. 와, 이거 손에 냄새 굉장히 많이 배죠?
0: 벌써 냄새나.
1: 네. VS, 꽃게는 조금 덜 실해도 마지막에 게딱지에 밥 비벼먹기.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이게 한국인만의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렇죠. 외국인이나 특히 미국인들이 이거 들으면 뭐? 꽃게를 머리를 까가지고 거기 밥을 비벼먹는다고? 꽃게 내로 막 이렇게.
1: 오, 그렇네요.
0: 이것도 네. 저희 친구나 이렇게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뭐 좀 뭐 가족분들 이렇게 미국에서 오잖아요.
1: 네.
0: 그거 보고 충격 먹은 분들 몇 명 있습니다. 이 꽃게 그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 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그 내장으로 네, 밥을 비벼 먹는 거.
1: 거.
0: 네.
1: 그런 음식 자체가 없으니까.
0: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은 없죠. 네.
1: 근데 게로 만든 음식을 먹긴 먹잖아요. 뭐 보일링 씨푸드 이런 거 보면
0: 맞아요.
1: 들어있잖아요.
0: They like crab, right? 미국에서도 어, 그 게도 그 비싼 네, 음식이고 많이 먹거든요. But usually they eat it steamed. 네, 항상 이 그 스팀으로 된 그쵸 걸로 먹는데 한국은 뭐 여러 방식으로 prepare 하잖아요. 네, 네. 생 것도 먹고 스팀된 것도 먹고 튀긴 것도 먹으니까. So 6 out of 10 international tourists reportedly recommend crab dishes. So, steamed blue crab, 이 꽃게찜이죠, or crab stew, 꽃게탕, are very popular when crab is in season. And these days, 간장게장, soy marinated raw crab, is also gaining popularity thanks to buzz on social media.
1: 네, 어, 이런 해산물 말고도 아까 나왔었는데 10월에 꼭 먹어야 될 이 제철 식재료. 아까 말했잖아요. 대추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생대추도 너무 맛있고요. 말린 거 말고 그냥 생대추도 너무 맛있고 지금만 딱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던 조금 변형된 사과 대추도 굉장히 맛있고.
0: 사과 대추.
1: 네, 아삭아삭해요.
0: 네. 맞아요. 네. So there's a saying that fall radish is better than 진생. So 가을 무가 인삼보다 낫다는
1: 맞아요,
0: 말이 있고요.
1: 맞아요.
0: 네. 에이? 무가?
1: 네.
0: 그냥 치킨이랑 같이 먹는 그 무?
1: 무가요. 연은 네. 무는 맛이 없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뭐 무로 요리하는 건 뭐 깍두기를 담아도 네. 사실 좀 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수분만 많고 여름 무는 맛이 없어요. 근데 가을부터 무가 맛있는데 혹시 그 돼지국밥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0: 사랑합니다.
1: 그게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0: 네.
1: 지금 딱 먹으러 가면 돼지국밥에는 항상 무가 나오잖아요.
0: Yes.
1: 뭐 깍두기가 나오든
0: yes.
1: 젖박지가 나오든
0: yes.
1: 갑자기 맛있어졌을걸요.
0: 어, 당장 가야 되네. 네,
1: 저도
0: 오, 무 먹으러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야 되네.
1: 그저께 제가 가는 국수집인데 여름 내내 그 무가 맛이 없었는데
0: 네.
1: 맛있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0: Oh, I didn't even think about that. 가을 때 무가 맛있다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거든요.
1: 그래서 가을에는요 무생채 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0: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언니, then question for you: Is there any seasonal foods that like you want to try but haven't? 뭐 제철 음식 딱 하 이 뭐 못 먹어본 거. 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 요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1: 저는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대하를 먹고 싶다고.
0: 아, 대하.
1: 저는 또 그 대하도요 구워 네. 먹는 것보다 저는 회를 좋아하거든요.
0: 아, 네네네.
1: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0: 네. 아, 저는 일단 뭐 전혀 디스크립션 들어보니까 일단 오, 이번 겨울 가을 겨울에 좀 먹어보겠습니다. 전어. 네, 누가 사주겠죠. 네. So, listeners, what do you think? 일단 근데 꽃게, 그렇죠? 이 꽃게 하는 음식, A, 완전, it's super meaty. 그냥 아예 고기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다리에. 네. But you have to take it apart by hand. Or B, 조금만 있는데, but 끝에. You get to mix it with the rice at the end, right? 언니는 어느 쪽입니까?
1: 저는 살을 좋아하니까.
0: 살을 좋아하니까요.
1: 살이 꽉 차 있는 거, 손에 좀 냄새가 나더라도 네. 그걸 먹겠습니다.
0: 저는 아시잖아요. 뼈 뭐 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한다. 이것도 If I have to take it all apart by hand, oh no, thank you. 전 차라리 그냥 편하게 먹겠습니다. 네. Our listeners,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ut we wi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All right, listeners, don't feel ashamed that we didn't get to read your messages. 문자 요정 wi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But in the meantime, let's get to today's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3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prizes you could win in today's EPQ. 1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2nd question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3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While we wait for your call, Hot to Hot이 부릅니다. Focus.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초점 뒤에 흐릿한 반투명한 my view,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저는 정명서고요. 지금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또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0: 어, 영어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요? 뭐를 가르쳐요?
2: 아, 저는 한글 가르치고.
1: 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0: 네.
1: 네. 우리 또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0: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웰컴, 웰컴.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네. 네, 한국어 퀴즈가 아니고 영어 퀴즈인데 네. 일단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선님 우리 방송 자주 들으신다고 저희 작가님이 알려주신데 맞습니까?
2: 아, 네.
0: 네.
2: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자주 네. 들었으면 뭐 오늘 그냥 네. 이지 피지 할 겁니다. 저희 퀴즈대로 아, 네. 이지 피지 될 겁니다. 아, 왜냐면 네. 저희 살짝 힌트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충분히 잘 들으시면 다 세 개 다 네. 맞출 수 있고 선물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명선님, are you ready?
2: Yes.
0: All right, let's get it. All right. Question yes. number one. Question number one. Which word is closest in meaning to big? 자, big랑 제일 가까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A, tiny. B, huge. C, slow. Or D, quiet.
1: 네, 정답은요?
0: 명선님?
1: 자, big이란 big, 네?
2: 아, big, big과 같은 이제 짧은 발음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0: 그렇죠. Big
1: big과 big이랑 뜻이 가장 아, 비슷한 거야.
0: 네.
2: 아, huge, big.
0: B, huge. 네, 네. 아, 우리 선생님 한 얼마 정도 확실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0: 야!
1: 네, 맞습니다.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Big는 뭐 크다. Huge는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준비됐습니까?
2: 아, 네.
0: 네, 이거는 뭐를 걸었죠?
1: 네, 치킨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명수님, 넘버 2 네. 가보겠습니다.
2: 네.
0: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2: 네.
0: I'm not used to be up so early. 자, 여기서 빈칸 채우면 됩니다. A, get up so early. B, getting up so early. Or C, have gotten up so early.
2: 어,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0: 네, 자, 빈칸 채우기인데요.
2: 네.
0: I'm not used to be up so early. 자, which 네. form sounds right after I'm not used to? I'm not used to 다음에 그 올바른 단어를 네, 채우면 됩니다. A, I'm not used to get up so early. B,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Or C, I'm not used to have gotten up so early. 자, 여기에서요.
1: 두가 네. 어 이게 투는 투 부정사의 투도 있지만 전치사의 투도 있거든요.
2: 아 B예요 B.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0: 와 이게 언니가 힌트 주니까 바로 진짜 아, 이거 hesitation 없이 맞췄습니다. 아, 이 힌트는 이제 언니한테 부탁해야겠다.
1: 저는 힌트 다 드리지도 않았어요. 네. 투의 종류가 두 개 있다는 얘기만 했어요.
0: 맞습니다. 네.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자, be used to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라 뒤에 네. 동명사 플러스 ing 네가 네. 와야 됩니다. 네, 와. 맞췄습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치킨 쿠폰까지 받아갑니다. 자, 마지막 퀴즈 퀘션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를 받아갈 수 있죠?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명선님 지금 기분 어때요?
2: 네. 지금요 사실 많이 떨려요.
0: 많이 떨리죠?
2: 네.
1: 아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요. 전혀 네. 모르겠어요.
0: 네. 저도 아, 네. 전혀 이 떨리는 아, 네. 네, 느낌이 안 나서 너무 쉽게 맞추는데라고 생각했는데
1: 진짜.
0: 세 번째 문제 짝 난이도가 살짝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충분히 우리 명선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2: 네.
0: All right, let's get it. 마지막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Minsu, you text the boss about your date?
0: Oh no, I a mistake, Jenny?
1: My name is Jenna, not Jenny.
0: Oh no! I beedity a mistake. Which verb fits both blanks? 자,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A. I did a mistake. B. I had a mistake. C. I made a mistake. Or D. I took a mistake.
1: 자, 정답은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실수하다 해서
2: 이거는 made a mistake예요.
0: made a mistake라고 생각합니까?
2: 네.
0: 어떻게 하지? 언니 이거 어떻게 하죠?
1: 어떻게 하겠냐?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뭐 어떻게 해요?
0: 맞췄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죄송해요. 이거 방송 시간이 네. 조금 남아서 시간을 살짝 조금 액세달라고.
1: 아니 학교 다닐 때 외운 거는 그냥 입에서 나와요. 메이크업 미스테이크 실수하다. 메이크업
0: 맞아요.
1: 미스테이크 실수하다. 네. 그렇죠?
2: 이건 좀 쉬웠어요.
0: 이건 좀 괜찮았어요.
1: 네.
0: 아이고.
1: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쏩니다. 와,
0: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우리 명서 선생님 congratulations. 네.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이?
2: Very exciting.
0: More exciting 됐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 쓰죠?
2: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영어 좋아서 매일 공부해요.
0: 아 그래요?
2: 네,
0: 저희 방송 네, 네. 잘 이제 챙겨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영어 네. 선생님 도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2: 아 지금 그냥 영어 스토리만 읽는 걸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멋지다.
1: 네, 너무 멋있으세요.
0: 아 명서 선생님 진짜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랑 네.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저 요즘에 취미 이렇게 가지면서 영어 방송 많이 듣고 있는데
0: 네.
2: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문 그러니까 그 피드백 좀 부탁하셔서 제가 했었거든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듣다 보니 음악도 괜찮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명선님 그렇게
2: 네, 감사합니다.
0: 열심히 네. 듣겠다 하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2: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항상 우리 명선님의 네. 소포트하고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네. 명선님 같은 청취자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ways 우리 소포트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선님
2: 예,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APQ winner 우리 명서 선생님, congratulations once again.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 네.
0: 언니.
1: 다음 주부터 더 잘해요, 우리.
0: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더 잘해야 돼요, 네. 이제 열심히.
0: 그리고 언니 혹시 그 대화 좀 남으면.
1: 네, 제가 전화 한번 쏠게요. 전화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0: 그쵸,
1: 했으니까 한번 쏘겠습니다.
0: 전화 네. 안 먹은 사람만 쏜다고 하는데요. 전화 안 먹은 사람 저밖에 없... 부장님이 거짓말인데. 네, 자, 언니, we'll see you next week.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In the meantime, Hot to Hot이 부릅니다. 포커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3: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2: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3: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2: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3: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2: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뭐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3: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2: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3: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2: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New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3: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2: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랄까요?
3: We're on the same page.
2: We're on the same page.
4: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3: We're on the same pag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ith Minju Sam for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네, how are you?
1: I'm doing great.
0: Good.
1: How are you?
0: Not so great, to be honest.
1: Not so great.
0: 죄송해요.
1: What's wrong?
0: 저도 이게 학생들한테 누가 How are you? 라고 부르면 무조건 국룰이 I'm fine 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쌤이랑 친하니까 그건 솔직히 말할 수 있잖아요. 네, not so great.
1: What happened?
0: 이 날씨 때문입니다. Oh. I think it's because of the weather. 다시 okay. 확 더워졌잖아요. Right? It got yeah. hot again all of a sudden. Mm-hmm. But I know you are very much enjoying
1: yeah.
0: the hot weather.
1: Yeah.
0: 이 여름파잖아요. 이
1: 맞아요.
0: 더운 거 날씨. 그렇죠.
1: 네. 네. 오늘 좀 습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Yeah.
0: 덥고 습했습니다.
1: That's
0: 오늘.
1: That's probably why.
0: That's probably why you're so chirpy today. 좀 해피한 아주 민주쌤 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쌤, of course, 우리 mm-hmm. 항상 question으로 시작하잖아요.
1: Yes, I have a question for you.
0: Yes.
1: Have you ever bought something and regretted it later?
0: Oh, many a times.
1: Okay.
0: 진짜 많죠, right?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 mm-hmm. 마음 살짝 안 되면 또 가서 또 다른 거 뭐 뽑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재미로 있는데 저는 후회한 적 많습니다.
1: Oh.
0: As with all customers and consumers, what about you?
1: Yeah, definitely. Sometimes, yeah. you know, I love something when I buy it, but then I get home and I change my mind.
0: 맞아요. 거기서는 예뻤는데 왜 집에 오니까 이 색깔 아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mm-hmm. 뭐가 이렇게 너무 헐렁한데 뭐가?
1: Mm-hmm.
0: Right? All of a sudden.
1: Yeah.
0: 맞습니다.
1: And or sometimes it just doesn't fit the way you expected.
0: Yeah.
1: Mm.
0: You know what it is, I think.
1: Yeah.
0: 이게 백화점이나 옷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1: 그 거울.
0: 그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옷가게용 거울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if you don't want to return.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Mm-hmm. 근데 그럴 때 결국 반품이나 교환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1: 맞아요. And mm-hmm. that's when English can get a little tricky.
0: Yeah.
1: You know what you want, but you may not know what to say.
0: 맞아요.
1: 근데 반품 교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저번 주 우리 뭐였죠? 잘못 주문한 거 잘못 네, 나오면
1: 그냥 드신다고.
0: 그냥 속으로만 욕하고 그냥 먹잖아요. 네. 근데 if it's expensive especially, mm-hmm. right? If it's expensive, I think 그래도 I muster up the courage. 그럴 때는 yeah. 조금 이렇게
1: 용기
0: 그러지?
1: 내야 됩니다.
0: 용기 내고 mm-hmm. 하긴 하는데, but 맞아요. 뭐 이거 반품하고 싶은데요, or 뭐 다른 사이즈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Mm-hmm.
0: 환불 가능할까요? 한국말로 쉬운데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다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1: Yeah, but don't worry. We just need a few simple expressions,
0: mm.
1: and once you know them, returns and exchanges are actually pretty easy.
0: Oh, okay. So 여러분, if you have a fear of returning or exchanging the mm-hmm. things that you buy, do not fear. 민주쌤 will help you out.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hanged my mind.
0: Oh.
1: 마음이 바뀌었어요.
0: 네.
1: You can use this wh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item, but you just don't want it anymore. 이럴 때 있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마음 바뀌었어. 이럴 때 반품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0: 맞아요. Mm-hmm. It's not you, it's me, right?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I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는 mm-hmm. 뜻이죠. 그러면 뭐 반품하러 갔을 때 뭐 직원이 이유를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겠네요.
1: 그럼요. 직원이 보통 이제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제품에 뭐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No, I just changed my mind.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자연스럽죠.
0: 맞아요. Mm-hmm. You know what I love?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진짜 물어보지도 않아요.
1: Mm-hmm.
0: 그냥 저는 I want to 뭐 return this라고 하면 mm-hmm. no questions asked. Yeah. 그냥 바로 return 해줘요.
1: Oh.
0: 몇 군데 있거든요. Uh-huh. 여기 한국에. 근데 그런 데서만 쇼핑하는 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Right? But real quick, 아까 I just changed my mind라고 했잖아요.
1: Mm-hmm.
0: 그럼 여기서 just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뭐 별 다른 이유 없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yeah.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느낌.
1: 맞습니다.
0: 듭니다.
1: And there are lots of other reasons you might want to return something. 뭐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럴 때는 it doesn't fit. 사이즈가 안 맞아요. 혹은 뭐 입어봤는데 핏이 마음에 안 든다면 it doesn't fit quite right.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면 it's not quite what I expected.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그런 거 있어요. 온라인에서 뭘 보고 갔는데 좀 달라. It looked different online.
0: 네.
1: 온라인에서 봤던 거랑 달라. 이런 표현들이 있겠네요.
0: 네, Sam, do you buy a lot of stuff online?
1: Not usually.
0: Just
1: groceries.
0: 맞아요. 음식은 I feel completely comfortable ordering it online, but things like especially clothes.
1: Yeah.
0: 네, 옷은 온라인으로 보고 가게를 갑니다.
1: 어.
0: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다 좀 이렇게 좀 나이 있는 분들이 좀 그거를 좀 선호한대요.
1: 그래요?
0: Like the younger folks, 뭐 그냥 오는데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하는데 아 이때 이런 것들도 좀 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자, 그러면 I just changed my mind. 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 실제되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황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Hi, I'd like to return this.
0: 귀찮아. Okay, sure. Is anything wrong with it?
1: No, I just changed my mind.
0: Okay, no problem. Do you have the receipt?
1: Yes. Oh, and I wore it once.
0: Oh, 잠깐만요. You wore it?
1: Yeah, just once for like 5 hours.
0: 5 hours?
1: Yeah, or maybe 6, but I changed my mind.
0: You changed your mind after you wore it for 5 or 6 hours?
1: Is that a problem?
0: Well, for you, maybe not. For me, of course.
1: So no refund?
0: 아, 그래도 해줘야죠. 규칙인데.
1: 직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0: 아, 잠깐만, 근데 오늘... 저도 아직 진상 캐릭터이긴 한데 근데 그쪽에도 좀 진상 고객 캐릭터를
1: 아니 그 every week 본인만 진상한다고 너무 어필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캐릭터를 좀 바꿔봤거든요.
0: 근데 불만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이 아 근데 민순이랑 캐릭터를 왜 바꾸셔가지고 라고 이렇게 하네요.
1: 죄송해요. 연기가 잘 안 되네요.
0: 네. 아 근데 저는 당연히 항상 이게 진상 캐릭터로 가니까 좀 짜증을 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표현 I changed my mind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이거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You can use this when you like the item, but you need a different size.
0: 네.
1: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만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exchange가 핵심 단어이겠죠. Exchange A for B. 뭐 A를 B로 교환하다. 그러니까 뭐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이걸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 Exactly.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Could I exchange this for a medium? 미디엄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Could I exchange this for a larger size?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0: 아, 그러면 사이즈를 말고 뭐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 for 뒤에 그냥 뭐 단어를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color? 혹은 뭐 could I exchange this for a the black one?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그런데 교환해달라고 하기 전에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요?
1: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바꿔주실 수 있나요? 보다 혹시 큰 사이즈 있나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그쵸, 그쵸.
1: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뭐, do you have this in a medium? 이렇게 사이즈를 물어볼 수 있고요. 색상도 똑같아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검은색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in 플러스 사이즈나 색상을 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사이즈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예를 들어 Do you have this in a medium? 그럼 있다면 oh, then could I exchange this for a medium?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 맞습니다. 닥터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몸을 옷에 맞춰야 된다고 사이즈 교환할 게 아닌가 봐요.
0: 맞네. 옷이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네. 그렇죠?
1: 그래서 okay.
0: 그게 맞긴 맞아요. 네. 우리가 옷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Right? The clothes don't have to fit us. We have to fit the clothes.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그러면 이 표현을 실제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 Hi,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0: 아, 뭐야? 또 왔어? Sure. What size do you need?
1: Medium, please.
0: No problem. Here you go.
1: Actually, do you have this in a small?
0: 뭐야, 이거 보지도 않고. Okay, sure. Here's a small.
1: No. Maybe the medium was better.
0: 아, 진짜. Okay, here's the medium again.
1: You know what? Can I see the large?
0: 하, 진짜. Excuse me, ma'am. What size are you?
1: I'm still figuring that out.

0: Then please figure it out in the living room. I mean, living room, in a fitting room.
1: Oh, 왜 living room이라고 했지?
2: 아, 무서워.
1: 네. 거실에서 옷 갈아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리룸 가세요. 아시겠죠? 네.
2: 아니, 근데 속마음 계속 들린다고 네. Winter is coming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이제 꽁트로 통해 캐릭터에 좀 속마음 보여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다시. 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 오케이. 네. 다시 안 가고 싶습니다.
1: 자,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자, 마지막 표현 가보겠습니다.
2: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이 없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환불은 받고 싶은데 영수증이 없을 때, 영수증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1: 네. 자, 여기서는 refund가 focus keyword입니다. Refund, 바로 환불이란 뜻이죠.
2: 맞습니다. 그리고 get a refund라고 하면 환불 받다라는 뜻이에요. Mm-hmm. Can I get a refund?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1: 네. 아까 근데 can I still get a refund? Mm-hmm. 여기서 still는 어떤 뭐 의미입니까?
2: 이 그래도 그런데도 제가 영수증이 없는데도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그런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 좀 불리한 상황이 있고
1: 네.
2: 그래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때 정말 잘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다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I lost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을 잃어봤는데 그래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 Absolutely. 아니면 without을 사용해서 can I get a refund without the receipt?
1: 아.
2: 영수증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1: 그런데 그럼 영수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물어볼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뭐 do I need the receipt? 이렇게 먼저 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했다면 환불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잖아요.
1: Oh, yeah.
2: Will the refund go back to my card? 환불금이 제 카드로 다시 들어오나요?
1: 네.
2: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 얼마나 네. 걸릴지요? How long will it take?
1: Oh, yeah.
2: Yeah. How long will the refund take?
1: 맞습니다.
2: 환불 처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1: 한국에서는 보통 바로잖아요.
2: Yeah.
1: Right? 미국에는 좀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모르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2-3 business days 걸렸어요.
2: Yeah.
1: 네, 뭐를 이렇게 취소하면 okay, we'll refund you, but it will take 2-3 business days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이 없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2: Yeah, never hurts to ask.
1: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못 물어봐서. 안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안 해요, 저는.
2: 연습 좀 하세요, 진짜.
1: 진짜.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Hi,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3: Oh my gosh, you again? do you have the card that you used?
2: Yes, I do.
3: Okay, great. Then we can look up your purchase.
2: Oh, perfect. Thank you so much.
3: Okay, no problem. When did you buy it?
2: About 6 months ago.
3: What? 6 months ago?
2: Is that a problem?
3: I mean, at this point, the receipt isn't the problem.
2: Excuse me?
3: 아니요, 저기요. 6개월 됐잖아요.
2: 오늘 기분 많이 안 좋으시네요.
1: 좀 일하기 귀찮은. 좋습니다. So, hopefully these small talk expressions. 네. 네, 이거는 small talk보다 이 뭐라 그러지? You know, to smart purchasing을 위해
2: yeah.
1: 아주 똑똑한 이 그 뭐지? 그 결제. 네. Mm-hmm. 이 financial exchange를 위해 좀 필요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저처럼 안 되겠다. 뭐 옷을 안 맞고 뭐 색깔 싫어도 이게 환불하는 거, 엑스체인지 하는 걸 좀 더 귀찮고 더 무서워서 안 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1: 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표현을 쓰면서 해봅시다.
2: 맞습니다.
1: 오케이.
2: 달지님 6개월이면 환불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안 되겠죠.
1: 6개월이면 안 되죠. 네, 좀 큰 거면 6개월
2: 안 됩니다.
1: 안 돼요. 안 돼요. 네. 대부분 뭐 매장들 한 일주 한 2주 정도
2: 2주
1: 정도까지 가는 거 봤는데. Never seen more than that. 자,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 changed my mind.
4: 마음이 바뀌었어요.
1: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4: 이거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1: I don't have the receipt.

0: Can I still get a refund?
1: 영수증이 없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민주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봐, 나 진짜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민주쌤, before you go, we have on amongst our listeners, 여기 그 배운건 과장님 들어왔거든요. 자, 우리 민주쌤 카메라가 이거거든요.
1: 네.
0: 이거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과장님 표현 다 쓰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부탁할게요.
1: 어떤 표현을 다 쓰지 마세요?
0: 오늘 배운 표현 뭐냐면 내일 출연하거든요.
1: 아~
0: 항상 민주쌤 배운 표현 그냥 싹 다 그냥 커피 페이스트 하거든요. 네, 딱 카메라 보면서
1: 복습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0: 하나만
1: 화이팅!
0: 표현 하나만 쓰세요 라고 부탁할게요.
1: 전부 다 쓰셔도 좋아요.
0: 민주쌤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Thank you.
0: 네, 여러분 quick, time for a quick song break. Corinne Bailey Ray, put your records on.

0: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그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딱 두 분께서 지금 노래가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1: 누가요?
0: It's me, 민수님과 두둥님. 네. 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소떡소떡 얘기를 하고 있다가

0: 칠리 소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1: 소떡소떡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은 소떡소떡에 뭐를 뿌려 먹습니까?
0: 민수 씨는 칠리 소스.
1: 전 칠리 소스 뿌려 먹습니다. Delicious.
0: 또 무슨 소스 있죠?
1: 뭐 케첩, 머스터드 뿌린 사람들도 있고요.
0: 저는

0: America, 네. when you say mustard, mm-hmm.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머스터드 그 옐로 색깔 그 네. 그거는 honey mustard이라 무조건 해야 돼요.
1: 아, honey mustard.
0: Right? If 그냥... you just say mustard, 그 아. 매운 머스터드만 줍니다.
1: 오, 오, 이거 꿀팁이네요.
0: 네, 맞아요. 네. 주님이 맞아요. 이 겨자.
1: 겨자.
0: 네.
1: 어, 저는 honey mustard.
0: Honey mustard.
1: 네. 으. 왜요?
0: 어, 죄송해요. 맛있어요. 맛있긴 해요.
1: 근데 우리 그 두두님께서요 소떡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0: yes.
1: 우리 그 두두님께서 일부에 소떡 먹으러 나가셨다가요
0: 네.
1: 소떡 아저씨가 안 와서 화내시면서 돌아왔어요.
0: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오셨겠네요.
1: 그러니까. 네, 우리 두두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어. 내일은 소떡 만나실 수 있기를.
0: Wait, time.
1: 네?
0: Excuse me, but uh-huh. what's a 소떡 아저씨?
1: 그 소떡 판매하는 아저씨.
0: 어 요즘
1: 자주 가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요즘이면 뭐지 그 붕어빵이나 uh-huh. 뭐 호떡,
1: uh-huh.
0: right? 뭐 어묵, 떡 이게 꽃이 파는 데는 있는데 요즘 소떡 스탠드가 있습니까?
1: 우리 두두님께서 아파트장에. 어 그러니까 그 트럭이 오나 봐요.
0: 아.
1: 어, 근데 요즘 순대도 트럭에 팔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일단 두두님. Can you 혹시 send that 소떡 아저씨?
1: Yeah, for sure. 저번에 족발 남기셨잖아요.
0: 광안리로 혹시 보내줄 수 있을까요?
1: 아주 좋. 어, 강원도였나요?
0: 아 맞네. 이건 부산 분 아니었네.
1: 강원도. 예, 좀 헷갈립니다.
0: 힘들겠다. 힘들겠다.
1: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떡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0: 네.
1: 어, 우선은 오늘의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등은요. It's me, 맨순지.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숫자 1을요 20번 넘게 치셨어요. 계속
0: 땀나면서 넣습니다.
1: 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우리 에트미 민수님께서 낙지연이님이 와야 아, 이 제대로 1등의 맛을 즐길 수 있는데
0: 네.
1: 근데 오늘 안 오셨어요.
0: 아예 안 왔어요.
1: 근데 제가 보니까요 1등 놓쳐서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낙지연이님
0: 그래도 방송 같이 하셔야죠.
1: 낙지연이님 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닥터수님 2등 하셨습니다.
0: 이야.
1: 와
0: 아니요, 타임. 뭐 닥터 순이 계속 무효라고 지금 적고 있거든요. 왜요? 아 죄송해요. 왜요? 왜 무효죠?
1: 닥터 순님, 네 계속 무효라고 치시긴 하셨네요.
0: 네.
1: 아, 오 어떻게 할까요?
0: I mean, I won fair and square.
1: 자, sure?
0: 여러분 영어 표현 하나 소개했습니다. Fair and square.
1: Mm-hmm.
0: 진짜 아주 공평하게.
1: 정정당당.
0: 정정당당이죠. Mm-hmm.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 Got in first place, fair and square.
1: 근데 아무도 축하 안 하네요. 유리얼 킴님, 낙지연니님 연승 아쉬워요. 우리 예스미 민수님에 대한 아 축하.
0: 여기서도 서포트 못 받고
1: 네.
0: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가 1등 했는데
1: 네.
0: 저희 말고 박수 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뒤에.
1: 시선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
0: 네.
1: 네. 그 우리 베리님이 3등으로 들어오시면서 해피 화요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이제 먹는 얘기 했잖아요. 어 닥터수님 어 브라질 독일 스페인 다 빠진 월드컵에서 우승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 박수 치셨네요 뒤에서. 어 인정하십니까
0: 여러분? 내일 기대하세요. 아우 짜증나.
1: 네 아 진짜 어 우리 두둥이 민심 나 록 이렇게 또 이렇게
0: 어
1: 내일 1등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0: 아, 부장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1: 자, 이 정도로 이제 문자 읽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승의 에스소. 어 우리 닥터수님 진짜 퓨리에스한 수준이네요 지금. 그게 계속 축구 예시를 드시면서 인정 못하겠다고. 네.
0: 아 이걸 주세요.
1: 네. 어 속보 어, 부스타 분들께서 네 나이가 몇 개고? 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0: 43개입니다. I have 43.
1: 그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0: 뭔데요?
1: 그 G.O.D 가수 있잖아요.
0: 네.
1: 그 준 뭐였죠? 나 뭐라 뭐였죠?
0: 본인이 해주세요. 난 몰라
1: 기억이
0: 이거.
1: 안 나요.
0: 나 이미 몰라.
1: 30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0: 43개입니다 저. So what? 요 죄송해요. 요

0: 네. 붙여야 되죠. 말 끝에.
1: 네.
2: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오늘은 뭐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네. 서로 돕고 사는 세상.
0: 아, 나 이 축구도 막 그렇게 안 따라가는데 이 축구 말 닥터수 님이 에이션컵 우승 해 봤자 축구 잘한다 인정 안 하잖아요라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2: 어, 닥터수 님이 솔직하게 뭐 적으셨네요. 와, 제가 민수 씨랑 더 가깝다니 문효랑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다셨어요.
0: 잠깐, 이게 칭찬입니까? 이것도 극입니까?
2: In between.
0: 이를 이해를 못하겠네.
2: 잘 모르겠어요. 네. 닥터수님 다음에 전화연 걸로 한 번 더.
0: 부장님도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저는 네. 넘어가기 싫은데요.
2: 자 이제 Did you know?로 돌아와서요. 아마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Why do mosquitoes even exist on Earth? 입니다.
0: 아.
2: 모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0: So I was with the school of thought. Mm-hmm. 저는 뭐 school of thought 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데요. 뭐 네네. 이런 뭐 쪽이었습니다. 이런 파였습니다라고 네. 그런 글 말할 때 네. 쓰는 표현인데요.
2: Mm-hmm.
0: I was with the school of thought that uh-huh. mosquitoes.
2: 네네네.
0: If we could erase all the mosquitoes on planet Earth, mm-hmm.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2: 오.
0: 이 세상에는 모기 한 마리도 안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리면요.
2: 네.
0: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된다라고
2: uh-huh.
0: 좀 오랫동안 믿었거든요.
2: 그런 격언이 있죠.
0: But somebody brought this up.
2: Uh-huh.
0: 그러면 모기만 먹는 그런 뭐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2: 네.
0: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2: 오.
0: 네.
2: 근데 이제 우선은 뭐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0: 이유는 있긴 있겠죠.
2: 네.
0: 네.
2: 오, 아세요 혹시?
0: Why do mosquitoes even exist?
2: Uh-huh.
0: To be food for something else.
2: Something else에 대해서 한번.
0: 근데 이거 진짜 other than that, mm-hmm. I see no reason why mosquitoes should exist. 그거 말고는 진짜 왜 모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2: 네.
0: I don't understand.
2: 제가 찾아봤는데요.
0: Yes.
2: 놀라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0: 네.
2: 첫 번째는요. Only female mosquitoes bite humans and animals to get protein for egg production.
0: Okay.
2: 일단 암컷 모기만 그렇게 되고요. 수컷 모기와 평소에 암컷 모기는요. 꽃의 꿀과 식물의 즙을 먹고 살면서 벌이나 나비처럼 식물의 수분을 돕는다고 합니다.
0: Male mosquitoes.
2: And 평소의 암컷 모기. 그러니까
0: 아, okay.
2: 네, 번식을 위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0: When they don't need to feed.
2: Mm-hmm, mm-hmm.
0: Okay.
2: Yeah, so certain plants like Arctic wildflowers and cacao trees rely heavily on mosquitoes for pollination to avoid extinction.
0: 그 정도? Heavily?
2: Heavily 하다고 해요.
0: Heavily 이 단어가 좀 뭐를 꽤 한다라고 그 말할 때
2: 그 정도 기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뜻인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와 성충모기는요 먹이사슬 최하단에서 수많은 동물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In aquatic egg ecosystems, larvae are the primary protein source for fish, tadpoles and dragonfly nymphs.
0: So this is the thing that I mentioned. You know, mm-hmm. mosquitoes do provide food for some 네. animals,
2: 그쵸.
0: right?
2: 그래서 모기가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연쇄 멸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 박쥐, 개구리, 거미 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개구리도 귀여운데 필요하긴 하죠. 네.
2: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0: Wow. Okay, so I did not know mosquitoes help with pollination. 이 모기들이 이 수분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주는 줄 몰랐거든요.
2: 근데요, 우리 두둥님이요. 모기를 먹으면요, 혀가 물리지 않을까요? 두둥님, 재밌었습니다.
0: 네.
2: 네.
0: 자, mosquitoes. 아, 일단 다르게 보이네요. Still, 네. I hate you.
2: 그래도 인간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0: I hate you with a passion.
2: Mm-hmm, mm-hmm.
0: 진짜 온 마음으로
2: 네.
0: 싫어합니다.
2: 온 마음을 다해서.
0: 온 마음을 다해.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2: Mm-hmm.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7: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8: Huh?
7: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9: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6: The time is now.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at if you could practice responding to danger without facing the risk? Third-year students from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developed a fire response and evacuation program combining virtual reality with custom-built equipment. Their team, called Void, won the Students Category's Top Excellence Award at last month's 2026 AI and XR Developer Contest. So today, we are joined by students Pang Min-jun and Jae Sung-joo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sparked their focus on fire safety, the trial and error of syncing VR with physical hardware, and the kind of impact they hope to create through technolog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민준, 재성주,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Void 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화재 대피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와 또 개발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기술로 만들고 싶은 변화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십니까?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 중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박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재성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both of you in the studio today. They are both third-year students from Busan, of course, the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Well, first, I want to congratulate you. Team Void won the Top Excellence Award in the Student Developer category at the 2026 AI and XR Developer Contest. So what went through your minds when you heard the news, and what does this award mean to you, each of you?
3: 네, 2026년 AI 가상융합 서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서 개발자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이번 상은 어떤 의미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였던 만큼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3: 네, 이 마지막이란 마음이 오히려 망설임 없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 같은데요.
0: So he shares that he is honored to receive a top excellence award as this was the team's final competition of students. Ending on a high note together made the achievement especially meaningful.
3: 재성주 학생은요?
1: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아서 한창 멍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대회라는 마음으로 나갔고 후회 없이 해보자는 생각으로 팀원들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 네.
1: 대회 심사 직전까지 막히는 부분을 붙들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좋은 결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준 보이드 팀원들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좋은 결과보다 또 더 오래 남는 건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풀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0: So I like that. So 재성주, our student here shares that the news left him really stunned, and the team entered its final competition determined

0: to have no regrets and work through technical problems until the judging began. And for him, the award closes his high school years on a proud note and gives him confidence to keep taking on new challenges. So he also wants to just thank his teammates and teacher as well. Now, you guys built a training program for fire response and evacuation. Out of all the possible topics, what made you choose fire safety? Did you have maybe personal experience during routine safety drills where you felt this part really needs to change? 화재 대응과 대피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화재 안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존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바꿔보고 싶다고 느낀 경험도 있었을까요?
1: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화재 안전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학교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기존 안전 교육 같은 경우 영상으로나 이론적으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 중심적 내용은 실제 대피와 대응한 것까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논문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위급한 순간에는 기억보다 또 반복해서 익힌 행동이 먼저 나온다는 점을 잘 짚은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school safety education often relies on theory-based videos. So after reading research showing that theory alone may not prepare people to respond during real emergencies, he decided an interactive simulation could provide more effective training. 재성주 학생은요?
2: 안전교육센터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이루고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는 어렵고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상 시청으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화재 대피 훈련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you can actually see the program that they created on our YouTube channel. So definitely check it out. He pointed out that space limitations make safety centers difficult for everyone to access, while school drills cannot cover many different scenarios. The team therefore developed a program that allows people to practice fire evacuation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r situat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Jae-sung-ju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So how did Team Void come together? And what is the meaning behind your team name? And could you also introduce the roles you played in this project? 그럼 이 팀, Void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팀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민준 학생.
1: 저희 팀은 2학년 때부터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과 호흡을 맞춰왔고 이번 대회 역시 동일한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명 보이드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사전의 의미처럼 우리가 구상하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그 공간을 자유롭게 채워나간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노바 프로젝트는 제가 팀장을 맡아 전체적인 개발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
0: 네.
1: 기술적으로는 유니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제미나이 API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종료 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the team had been building synergy by tackling various projects together since their second year, which led the same crew to enter this competition. And together, they reflected on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an empty space, and the name Void carries their ambition to freely fill that void with their own ideas and technologies. As a team leader, their project Nova, he managed the overall development timeline. Technically, he used Unity to build a simulation environment and integrated Gemini API to analyze user behavioral data, developing tailored feedback once the simulation wraps up. 재성주 학생은요?
2: 프로젝트 노바는 라틴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고 천문학에서는 새로운 별을 가리킵니다. 기존 안전교육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의 화재 대피 훈련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0: 네.
2: 저는 팀에서 하드웨어 설계와 제어부 구현을 전담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3D 모델링을 진행한 후 직접 출력 완료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드웨어의 최종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해당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펌웨어 코드를 작성하고 최종 작동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사용자의 손에 닿는 장비를 직접 설계하는 이 경험

0: 은 기술을 또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So 재성주 explains that Project Nova stems from the Latin word for new, referring to new star in astronomy, which reflects their drive to break past the limits of conventional safety training with a fresh approach. His role focused entirely on hardware design and controller implementation. He handled the 3D modeling, carried out the 3D printing himself, and iterated on revisions to finalize the hardware structure. Along with that, he wrote the firmware code to control the hardware and oversaw final operational testing as well. Now,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winning project? We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What does someone actually experience when using the program? 이번에 수상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박민준 학생?
1: 저희 프로젝트는 화재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물 화재와 산불 화재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초기 진압, 재피, 고립 대응 세 가지의 단계를 체험을 제공합니다. 건물 화재로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주방처럼 불이 자주 나는 장소에서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는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 크게 확산되었을 때 안전하게 현장을 탈출할 수 있게 대피 과정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염과 연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 상황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익힐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하나의 정답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2: So he explains that the program offers building fire and wildfire scenarios, each covering three stages. So initial suppression, evacuation, and isolation response. So in a building fire, users first practice extinguishing a small kitchen fire and receive personalized feedback. They then evacuate as the fire spreads and learn how to respond if smoke and flames leave them trapped. So definitely being able to practice different scenarios will be helpful. Now we heard you didn't just build on a screen scenarios, but also fabricated custom physical gear resembling a fire extinguisher and a hiking stick. So how do the devices held in your hands connect with the movements inside the virtual space?
0: 이 화면 속 상황뿐 아니라 소화기와 또 등산 스틱 모양의 장비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손에 쥔 장비의 움직임이 가상 공간에선 어떻게 전달되나요?
3: 실제 장비와 가상 공간은 NQTT라는 통신 방식으로 연결했습니다. NQTT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0: 네.
3: 내가 지금 출발할게 라고 보내면 친구가 읽고 반응하듯 장비가 메시지를 보내면 가상 공간이 받아서 반응합니다. 저희는 소화기와 등산 스틱 모양의 장비를 직접 만들었고 두 장비 안에는 ESP3이라는 작은 컴퓨터 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비 모두 이동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가상 공간 속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산 스틱에는 자이로 센서도 달았는데 자이로 센서는 물체가 얼마나 기울고 회전하는지를 알아내는 센서로 스틱을 흔드는 동작을 감지합니다. 소화기는 실제처럼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러 뿌리는 동작을 비슷하게 설계했습니다.
0: 네.
3: 이런 동작들이 모두 NQTT 메시지로 전달되고 유니티로 만든 가상 환경에 도착하면 캐릭터가 이동하고 소화기에서 소화물질이 분사됩니다. 사용자는 VR 기기로 이 장면을 눈앞에서 보며 실제 장비를 쥔 손의 움직임이 곧바로 가상 화재 현장의 움직임이 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복잡한 이 기술을 또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계의 핵심이겠죠.
2: So as you can see on our YouTube channel, you can see a little bit of videos of the simulation and the program. Now he explains that the equipment communicates with the virtual space through MQTT, which exchanges short messages, much like a text conversation. And the team built fire extinguishers and hiking stick devices, each containing an ESP32 computer board and a movement button. And a sensor in the hiking stick detects a swinging motion, while the extinguisher requires users to pull safety pin and squeeze the handle. These actions are transmitted to the Unity environment, where the character moves or sprays extinguishing agent. And through a VR headset, users can see their physical actions reproduce instantly inside the virtual fire scene. so interesting indeed. Well, I do want to ask you, as you are still in school, what was the most helpful thing you learned in school during this development process?

0: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이번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1: 저희 학교의 체계적인 유니티 관련 교육 과정 덕분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적화 역량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은 담당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아리와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습 환경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is school's Unity course actually helped him boost project quality, build solid optimization skills. Whenever roadblocks came up during the development, he actively sought advice, asked questions of his supervising teacher to successfully bring the project across the finish line. He also mentioned that they have so many different programs and groups where they can try and grow through the program. So he's very thankful in Indeed. 재성주 학생은요?
2: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전자회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입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회로 설계로 장비의 버튼과 센서를 연결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배운 ESP32 보드 사용법과 통신 방법을 NQTT 통신에 바로 활용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정해진 예제에 따라 하면 됐지만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부품과 실습 환경을 지원해 주시고 막힐 때마다 조언해 주셔서 끝까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notes that classes in electronic circuits and microprocessors were most useful. He applied circuit design skills to connect buttons and sensors and used his knowledge of ESP32 board for MQTT communication. Unlike classroom exercises, the project required him to find and solve problems independently, and his teacher also provided equipment, workspace, and guidance, which is great to hear. Now, listeners, if you a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Jae Sung-ju here in the studio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eister High School. Lots of great messages coming in about our guests here in the studio. We have Justin Im saying, wow, fire. And we also have a lot of people saying just really, really work. This work is amazing. 정말 멋지네요. 라는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Absolutely. Really, really interesting. Topic that we have here and the program that we can see as well.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Building on this experience, what kinds of problems do you hope to solve as developers moving forward? And could you also share what you'd like to learn more about or create next?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우거나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1: 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가상 현실의 연습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So Mr. Bang Min-jun here shares that he wants to become a developer who simulates everyday challenges and inconveniences in virtual environment first and solving real problems so that practice in the virtual space translates into genuine effectiveness in real life. 재성주 학생은요?
2: 저는 사회를 생각하는 인베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재 대피 훈련 장비를 직접 만들면서 작은 보드 하나와 코드가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인베디드 분야를 더 깊이 배워서 재난과 안전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0: 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보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정말 좋은 개발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I love how he phrased it. He shares that he aims to be a socially conscious embedded software developer. Building fire training hardware firsthand taught him that a single small board and a code can protect human safety. So moving forward, he wants to delve deeper into embedded systems to build equipment, addressing critical social issues like disasters and safety, growing into a developer who proves that technology makes everyday life both safer and more convenient. Well, before we wrap up, I want to ask if you can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0: Now,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좋은 기회로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의 이야기에 기회를

0: project. Even though it was brief, having the listeners tune into their story made this a just cherished moment. He wants to thank all the listeners, but also his family members and his friends and teachers, of course. 재성주 학생은요?
1: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저희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일이 없으셨는데 이번 수상과 라디오 인터뷰로 생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엄마, 자랑거리 만들었다. 네, 방송을 들어주시고 봐주신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사회에 도움되는 임베디드 개발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졸업 전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Wow, I almost teared up, but yes, him saying directly to his mom as well. And Choi Sung-ju expressed that what an honor it was to do the interview today. He adds that today happens to be his mother's birthday, so happy birthday to his mom, and remarking that his mother hasn't really had many things to boast about, but he is just thrilled to have something proud to brag about on her birthday, his mom's birthday, with this award and also radio interview, and sending a direct message to his mom, of course. And he wants to thank all the listeners and viewers who tuned in, promising to grow into an embedded developer who truly contributes to society. And he also wants to thank his teacher as well. We have actually Lee Jung-nim messaging in.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희망찬 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Absolutely. Kevin님께서는 good job, boys. Good luck with your studies and research. And happy birthday to your mom.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도 왔고요. All right. Before I let you go, though, I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기술로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싶은 일상의 불편은 무엇인가요?
2: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대부분 디지털화가 되는 추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화로 인해서 디지털 소외 계층 또한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디지털화가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바꾸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I like that. So he points out that as technology advances, almost everything is shifting toward digital formats. However, he feels this rapid digitalization also leaves behind an expanding digitally marginalized group. So he hopes to see technology evolve so that these digital solutions become easy for absolutely everyone to access and use. 네, 재성수 학생은요?
1: 제가 기술로 바꾸고 싶은 일상의 불편은 엘리베이터 호출입니다.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호출 버튼을 눌려놓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정작 문이 열려도 아무도 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필요 없이 멈추고 기다려야 하고 뒤에 있는 층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런 불편을 기술로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0: 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2분이나 기다렸습니다. So that would be wonderful technology. So actually, Mr. Choi Sung-ju shares that the daily inconvenience that he wants to fix is elevator call systems in crowded places like department stores or apartments, of course. People often press the call button and then take another elevator or the stairs, leaving the doors to open on an empty hallway. So that forces people already inside to make unnecessary stops and wasting, of course, time. So he hopes to use technology to streamline and eliminate the everyday hassle.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students Bang Min-jun and Choi Sung-ju from Team Void at Busan Software Maestro High Schoo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Void 팀의 Bang Min-jun, 제 성주 학생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our guests here in the studio. Lots of great messages and encouraging messages. And yes, students and young generation are the future of our city. So this is great to hear directly from them.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Imagine Dragons with Red.

0: 교사와 다른 과목 교사들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교사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사람들조차 보완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은 대체로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이 자신의 평가와 실제 실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1: I see. So the overall results were described as not encouraging, with considerable improvements needed among both English teachers and teachers of other subjects. Relatively few reached an advanced level, and even the highest performing group showed room for improvement. The assessment also revealed a gap between how teachers rated their own ability and their measured proficiency. Then why is Vietnam conducting such a large-scale assessment of its teachers? 이 베트남이 교사들의 영어 실력을 대규모로 평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0: 네, 바로 베트남이 추진 중인 큰 계획 때문입니다. 이 지난해 베트남 정부가 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제2언어로 만들겠다라는 20년짜리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과 의사소통, 학교 운영까지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 영어 필수 교육도 1학년부터로 앞당기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보다도 2회 먼저 영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교사들의 실력도 숫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어 교육 콘텐츠 기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1: I see. So the assessment is part of Vietnam's long-term plan to make English a second language in schools rather than simply a foreign language subject. Under the 20-year initiative approved last year, the government aims to expand the routine use of English in classrooms, school communication, and administration. It also plans to begin compulsory English education in the first grade instead of the third grade, 2 years earlier than in Korea. However, Vietnam currently faces shortages in both the number and proficiency of English teachers. This could be also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ompanies providing teacher training and English language educational content as well. Now,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It concerns severe tidal flooding in Ho Chi Minh City over the weekend. So, how serious was the situation? 다음 소식 볼게요. 호치민 시가 지난 주말 물에 잠겼다고요?
0: 네, 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4시쯤 1.7m가 넘는 조수위가 기록됐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올해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예전 7군 지역의 팜후 러우거리는 약 3km 구간이 무려 50cm 깊이로 잠겼습니다.
1: 그렇군요. So at around 4 p.m. on Saturday of October 10th, the tide rose above 1.7 meters. So that's the highest level recorded in Ho Chi Minh City this year. Along with the main street in the former District 7, flood water reached about 50 centimeters and covered a stretch of road approximately 3 kilometers long. With water reaching half a meter, motorcycles would have had difficulty getting through.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오토바이 통행도 쉽지 않았겠군요.
0: 네, 그래서 곳곳에선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밀고 걸어가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배능에 운하 물이 넘치면서 이 보반길거리 일대가 30에서 40cm가량 잠겼고, 이 사이공항 터널 쪽에서도 차량 정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푸미교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1: I see. So lots of issues. Many motorcycles stalled, forcing riders to get off and push them through the water. Overflow from the canal left parts of the streets under 30 to 40 meters of water, causing heavy congestion toward the Saigon River Tunnel. Flood water also entered a container yard near the Phu My Bridge as well. Well, is this type of flooding recurring problem in Ho Chi Minh City? 이런 침수 피해가 호치민시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요?
0: 네, 호치민시는 해발고도 자체가 낮은 데다가 이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위만 높아져도 운하와 강물이 거꾸로 넘쳐 도로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 7군의 한 주민은 1년 전집 바닥을 50cm 높였는데도 이번에 마당과 주방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이 근처 사원은 석달전 바닥을 70cm 더 올렸고요. 이 주민들이 매년 집을 높이면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1: I see. So Ho Chi Minh City is particularly vulnerable because of its low elevation, land subsidence, and rising sea levels. During high tides, water from rivers and canals can flow back onto roads and into nearby homes. One resident in the former District 7 raised the floor of her home by 50 centimeters last year, but her yard and kitchen were still flooded this time. A nearby temple raised its floor by another 70 centimeters just 3 months ago, and many residents are repeatedly elevating their

0: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0: Oh, I feel like taking a nap now. That was relaxing, wasn't it?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Up next, we have one of my favorite segments. This is Here Stands the Youth. Every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October, we're bringing you a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ese are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We hear their diverse stories. We hear their thoughts, their experiences about life in the city,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So let's explore the lives of youth who work and live in Busan tod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저는 감천 문화마을에서 기념품 매장인 여행길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허선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밖을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제가 이제 20살이 되었던 2019년에 미국에 이제 오페어로 갔었거든요.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급히 귀국을 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로 이곳에서 이 시장 안에서 이제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부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4: 현재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저는 이제 감천 문화마을 그 마을의 이제 구석에 이제 감천 이동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구석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사실 제가 이제 원래부터 부산에서 장사를 이제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사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허선영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저의 하루는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저희 매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요즘은 이제 제가 자체 기념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기념품을 납품도 하고 또 새로운 기념품도 디자인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끝마칠 때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곧 출간할 이제 학교 밖을 다녀왔습니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시지만 처음부터 작가를 꿈꿨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3: 오페어는 이제 그 미국 현지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의 이제 아이를 돌보아 주는 대신 숙식과 일정량의 용돈을 또 받으면서 또 그 나라의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정의 약간 베이비시터 겸 이제 유학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오페어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귀국 후에 제가 쓴 일기를 엮어서 한번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라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습니다.
4: 20살에 미국으로 떠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산,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 뒤 돌아와서 본 부산의 모습 어떻게 다르셨나요?
3: 1년 제가 자리 비웠다고 부산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타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가 바라본 부산은 뭔가 엄청 무궁무진한 보물, 약간 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많은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다들 아, 부산 같은 도시 없다. 부산은 뭔가 자연도 있고 그런 서울 같은 재미난 곳도 있어가지고 둘 다를 누릴 수 있을 뿐더러

0: 부산 사람만의 그런 따뜻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작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책

0: 가게를 통해 이제 만나는 여러 손님분들을 응대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구나, 약간 이게 저의 적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어느덧 이제 7년차 사장이 되었는데 아 저도 이제 그 여행업계의 모모스커피가 되어야겠다 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커지기 위해.
1: 어떻게 보면 부산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리는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라 부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병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정도로 부산이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제가 이제 그런 알려진 도시에서 이제 외국인 타겟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으로 작가로서 또 부산의 콘텐츠를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요?
0: 제가 본 이제 부산을 담은 기념품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기념품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여행길이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품 이제 업종에 조금 달성하고 나면 전 여행업의 또 다른 테마인 숙박업하고 가이드업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떠나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부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도 있어요. 부업으로 자리 잡은 저의 작가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이제 학교 밖을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으로 저가 이제 경험한 장사의 세계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장사에 대한 정보를 또 드리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허선영님께 부산이란?
0: 나에게 부산은 나의 가장 큰 이야기이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2026 BEFM 부산 영어 방송 and GGN 글로벌 광주 방송 특집 공개 방송 Movie Table Talk. I'm Laura McClucky from BEFM.
1: And I'm Jared John from GGN Global 광주 Network.
0: 안녕하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u.
2: Today's sea is opening tomorrow's opportunity. Young people's challenge is to build the future of the country. Everyone's dream is starting. The first ocean city of Busan, Ulsan, Gyeongnam. Busan, Ulsan, Gyeongnam Broadcasting Cooperative.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5: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4: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5: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4: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5: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4: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그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머,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5: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4: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5: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4: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New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5: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4: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5: We're on the same page.
4: We're on the same page.
5: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5: We are on the same p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Or start
3: English.
2: Yeah, 여러분, 빵지술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면 혹시 떡지술래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이거 알고 계셨다면 완전 젠지 인정입니다.
3: 아, 저는 뭐 알고 있었죠.
2: 왜 아까 대답 안 하셨어요?
3: 네, 자, 선생님, 응고들 합시다.
2: 네.
3: 떡, rice cakes used to be something we only ate on, you know, things like holidays or special occasions. But nowadays, they've turned into the trendiest dessert amongst young people.
2: 네, 여러분은 빵파인가요? 떡파인가요? 아니면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인가요? 자,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2: English.
3: That's right. We have Onni Onni in the house.
2: Wow, 여러분 반갑습니다.
3: Onni, how are you?
4: I'm doing well.
3: Good. Good to hear.
4: How are you?
3: I'm doing fine.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역시 우리 언니도 아주 너무 natural하게 들렸습니다.
2: 예, 이제 네. 더 좀 분별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 big hello to everybody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And a big hello to everybody watching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So, 떡지술래. 라고 했잖아요, 네. right? So if you already know what this term means, 떡지술래, you're definitely keeping up with the trends. 네. 일단 뭐 좀 젊은 분들 뭐 떡지술래 당연히 알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뭐 나이는 좀 있긴 있지만 안다. 이 마인드로는 좀 젊다고. 젊다는 뜻입니다.
2: 네.
3: People are lining up with waiting numbers just to get these desserts. Like pizza toppings melted over 백설기 or sticky rice cake stuffed with pistachios and yogurt. 이런 떡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2: 그러니까요. 뭐 전통적인 뭐 떡국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뭐 특히 백설기에다가 이 토마토 소스와 토핑을 올린 피자 설기가 있네요.
3: 맛있겠다.
2: 그러니까 도우 대신에 백설기를 쓰나 봐요. 그리고 또 찹쌀떡 속에 이 요거트와 피스타치오를 채운 떡도 뭐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저도 네.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저희 딸이랑 와이프 심부름으로 빵 사러 나갔는데요. 네. 근데 빵 파는데 엄청 줄이 엄청 길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여기 뭐지? 줄 쓰는데 완전 나도 줄 서야겠다. 이 마음 바로 먼저 오잖아요. 네. 뭔지도 모르고.
2: 그렇죠, 궁금하니까.
3: But we waited in line and it was a line for 그 떡 요거트. 요거트 떡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그 떡 안에 요거트하고 네네. 과일 넣는 그런 떡집이었어요.
2: 네.
3: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먹어봤는데.
2: 저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3: 진짜 네네. I recommend. I didn't know. 저도 처음으로 먹었는데 I didn't know this, you know, the 떡, 그 하얀 떡 말입니다.
2: 네, 찹쌀떡.
3: 네, 네. 그 찹쌀떡 plus 요거트. 그 떠먹는 요거트. 이번에 네네. 그거는 그릭 요거트였거든요.
2: 네.
3: 그릭 요거트 조금 더 이 뭐라 그러지? 이 식감이 좀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3: But that combination,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네. And I know what a lot of you are thinking, right? It feels like this line between bread and 떡, traditional rice cakes, is completely fading these days, right? So, like I said, department stores are hosting these pop-up stores featuring famous local rice cake 떡 shops. And even convenience stores are releasing these frozen fusion 떡 desserts.
2: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떡 하면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이 간식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있는데
3: 네.
2: 이제는 뭐 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아주 세련된 디저트 콘텐츠가 됐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3: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주변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or 좀 힙한 그 빵집들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런데 다 이제 요즘 요즘에 이게 떡 디저트 많이 팔거든요. So it's a bold twist on these traditional rice cakes because it combines that chewy texture with a more Western style finger food.
2: 네, 맞습니다. 익숙함에 약간의 아이디어와 트렌디함만 더해주면은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3: 네.
2: 그러면은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빵파인가요? 떡파인가요?
3: 아, 이거는 한쪽을 꼭 뭐 사이드 골라야 돼요? 그냥 뭐, 둘 다 좋아하면 안 됩니까?
2: 둘 다 좋아해도 되지만 그래도 꼭 고른다면
3: 오늘은 빵파였습니다.
2: 오늘은 빵파였어요.
3: 오늘은 빵파고요. 네.
2: 그 뭐 내일은 떡파 하시려고요.
3: 그 내일은 떡파 하려고요.
2: 둘 다 좋아하시니까 빵파 떡파인 것으로.
3: 그렇죠. 빵떡파입니다. 네. 근데 일단 because our focus, our topic is on duck today. 떡 저도

0: 와서 이렇게 맛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미국에서도 떡 팔긴 팔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maybe more of like the Chinese or maybe Japanese style. 한국 그 스타일 떡을 살려면 오히려 그 한국 마트 이렇게 가거나 저희 그 제가 살았던 동네 지금은 이 마트 없는 것 같은데 그 오클랜드 도시에 그 아주 유명한 한인 마트가 부산 마트였거든요. 아, 부산 네. 마켓이었어요. 이름이 부산 마켓이었는데 네. 거기 항상 갈 때마다 그걸 팔았어요. 그 아 이게 동그란 떡인데 막 여러 색깔로 그 송편 말고 이게 가루로 이렇게 막 옐로 색깔 가루로 핑크 색깔 이렇게 하는데
1: 그게 무슨 떡일까?
0: 그렇죠. 그래 안에 이렇게 살짝 조금 팥 이렇게 조금만
1: 들어있고.
0: 놓고 네 그래서 그게 딱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거든요. 이게 송편 느낌 나긴 나는데 근데 동그랗어요.
1: 가루가 묻어있지 않으면
0: 가루였어요.
1: 바람떡이라고
0: 가루.
1: 하는데
0: 바람떡
1: 가루가 묻어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네. 좀 변형된 네. 그런 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다우님이 오색경단이라고 하는데 오색경단인가? 지금 제가 검색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경단은 오색. 동그랗게 만든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루를 묻히기도
0: 딩동댕 딩동댕 경단 맞아요.
1: 대리님 감사합니다.
0: 네, 오색경단 맞아요. 딱 이 모양 있고 안에 좀 달달한 팥이나 네. 뭐 그런 거 들어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건 그냥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다른 떡은 다 맛있긴 한데 뭐 절편, 뭐 송편 이런 거 이게 앙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한 입에 그냥 쏙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just pop it in your mouth.
1: 그런데 그 왜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뭐 한입 마트도 있고 하니까 네. 떡 그렇게 생소하진 않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먹었을 때 제일 생소한 게 떡이라는 얘기를 전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런 식감 같은 게 좀 이상하다고 여기 경우가.
0: 이거 뭐지? That's soft and chewy texture. 그리고 맛이 고소해.
1: 네네네.
0: 네. 왜냐면 그 우리 딸이 좋아하는 떡인데 그 뭐라고 하지? 그 떡볶이 떡 들어가는데 긴 가래떡.
1: 네.
0: 그것을 먹고 저는 처음에 이걸 이대로 먹는다고? 빨간 소스 어딨어? 네. 떡볶이로 먹으니까 네, 네. 나이 들어서 그런지 I don't know if it's because I'm older 근데 요즘에 딱 그것만 이게 그것만 먹을
1: 맛있죠.
0: 수 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And it's very filling. 뭐가 filling 하면 배를 채워준다라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1: 아니, 이 롤로맘님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분이 탄수화물은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떡이 문제냐, 뭐 떡이면 어떻고 빵이면 어떠냐, 다 옳다
0: 맞아.
1: 이거죠.
0: 진짜 다 탄수화물이긴 하죠. 네. 네. It's all carbs. It's all carbohydrates, right? But 너무 맛있어. 우리 언니는 어떤 떡을 즐겨 드십니까?
1: 저 진짜 반전인데요. 네. 저는 있으면 먹는데 네. 떡이나 빵을 아 먹고 싶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진짜요?
1: 네.
0: 한 번도?
1: 네. 있으면 집어먹기는 하는데
0: 네.
1: 딱히 근데 뭐 굳이 딱 하나를 고르라면 네. 저는 시루떡.
0: 아~
1: 그냥 무난한 떡.
0: 예. 제일 재미없는 떡을 고르셨군요. 그쪽에. 와 진짜.
1: 심플한 떡.
0: 네. 싫어하는 거 아닌데 와 진짜 안 땡기네. 이번 떡이나 뭐 빵 같은 거요. 혹시 뭐 식빵?
1: 빵은 소금빵?
0: 소금빵 괜찮죠. 네네네. 소금빵 진짜 힙하고 네, 아직도 많이 팔죠. 이런 분들도 있구나.
1: 예, 네, 전 그래요.
0: 네.
1: 처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네. 길이 있는데 저는 처음 만납니다. 네. 빵을 or 떡 네. 이렇게 it's not that you don't like it, but you don't crave it. 땡긴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So 그럴 때는 I never crave it.
1: Crave it.
0: 네, crave가 땡긴다. 아, 네, 음식이 네. 땡긴다라고 말할 때 crave인데. 그래서 for you 언니 이거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다. You don't crave 빵 or 떡. 네. 오케이.
1: 아까, 예, 네. 우리 떡 그 식감 얘기했었잖아요.
0: Yes.
1: 네네네.
0: Chewy. 여러분, chewy. C-H-E-W-E. 이건 떡에 제일 맞는 이 형용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chewy 듯이 쫀득쫀득한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을 chewy라고 하거든요.
1: Chewy.
0: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네네. 와서 그 떡이 제일 신기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왜냐면 이 텍스처도 이 텍스처가 식감이거든요.
1: 네.
0: Because of the texture, it's very chewy.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놀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떡은 정말 쫀득쫀득해. Korean rice cakes are so chewy.
1: Korean rice cakes are so chewy.
0: 그리고 끈적끈적하잖아요. 특히
1: 네네네.
0: 떡. 이거는

0: 스티키라고 합니다.
1: 스티키.
0: 스티키. 그래서 어, 이 떡은 부드럽고 찰기가 있어. This rice cake is soft and sticky.
1: This rice cake is soft and sticky.
0: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 있는 식감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어로요. 좀 재밌는 단어인데 springy.
1: Springy.
0: Springy 그거잖아요. Boing, boing, boing 하는 그 springy인데. 네. 그래서 어, 이 떡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정말 좋아. I love the springy texture of rice cake.
1: I love the springy texture of
0: rice cake.
1: Rice cake.
0: 떡은 rice cake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부스타분들 떡 당연히 좋아하시죠? 네. What is your favorite dog? Or 요즘 저희는 근데 아직 좀 올드한 느낌 나긴 한데 저는 요즘에 그런 디저트 떡보다 좀 옛날 떡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그 송편.
1: 네.
0: 아, 뭐 경단. 그렇죠. And 그 절편.
1: 네, 네.
0: 난 다 팥이 들어가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네, 아무래도 팥이 좀 달달한 그쵸. 걸 좀 보충해 주니까.
0: 팥,
1: 네.
0: 팥도 영어로 red beans라고 하죠.
1: 네.
0: 네. 아,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도 기다리고 있고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세요. 051-744-6601 051-744-6601 퀴즈 코너 시작하고 6시 45분쯤에 노래 나갈 때 그때 전화하면 됩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or Respect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비가 어제는 좀 약하게라고 하긴 했는데요.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1: 와, 네,
0: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1: 네. 오랜만에 빗소리 그렇게 크다 느꼈어요. 네, 오늘 네, 아침에.
3: 네, I didn't know rain could be that loud.
0: 비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1: 네, 진짜
0: 쉽지 않았어요.
3: The rain was thick.
0: 네, 진짜. 여러분 제 의견 듣고 또 따로 좀 찾아보면요, 더 좋아요. 네. 믿으면 좋긴 한데요. 네, 아무튼 오후에 들어서 이제 서서히 그쳤습니다. 근데 내일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Tomorrow the low will be 13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2 degrees. 오늘과 달리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쨍쨍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제 그동안 아니 왜 이렇게 다시 더워졌지 하고 이제 답답하셨을 텐데 It's going to cool down tomorrow which will definitely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네. 우리 민수 씨 내일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3: 일단 다행입니다. 네,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0: 네네네.
3: 그래서 근데 틀리게만 해봐라 진짜.
0: 아 내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3: 왜냐면 이렇게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우리 두둥님이 새벽에 빗소리에 잠 못 잠 두 시간 잤나? 날씨 오정 규탄한다라고 왔고요. 다은님도 다은이 말합니다. 여중님. 오차가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문자 왔네요.
0: 네네네. 네. 우선은요? 고맙습니다. 꾸준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오늘도 있잖아요. 너무 네. 위험하게 그냥 맑다고 하면 될 텐데 왜 네. 하필 구름 한 점 없다고 하셔가지고.
3: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거
2: 이런
3: 여러분 이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He's digging his own grave. 네, 이게 grave가 뭐죠?
0: 그 무덤.
3: 무덤.
0: 제 무덤을 판다.
3: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할 때마다
0: 내일 한번 봅시다. 구름 한 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put a smile back on someone's face. 이게 누구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우게 하다. 뭐 기분 좋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cooler temperatures will definitely put a smile back on your face tomorrow after all that heat. 그동안의 더위 뒤에 찾아온 내일의 선선한 날씨가 여러분 얼굴에 다시 웃음을 되찾아줄 겁니다. 왜 웃으시죠?
3: 기대할게요. 기대하면 될까요?
2: 말이.
0: 방금 웃는 소리 너무 크게 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3100 floor.

0: Observatory.
1: 네, 자 나시오님
2: 수고했습니다.
3: 바이바이.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4: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5: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5: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right, time for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on the different topics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오늘은 제철 음식 밸런스 게임인데요.
1: 음식 계속 네. 이어지네요, 토픽이.
3: 제철 음식이란 뭐 특정한 계절에 수확하거나 그 시기에 특히 맛이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말하잖아요.
1: 맞습니다. So, you know when fall comes, 가을은 사과잖아요.
3: 그렇죠.
1: 뭐 in the winter, 아 사과 맞나? 죄송해요. 아, 사과. 저기 뒤에서 사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틀렸어요. 저도 아 감.
3: 감 사과가
1: 네.
3: 가을에 첫 수확을 해서 우리가
1: 감 맞아요.
3: 차례를 감은 맞아요.
1: 감은 맞죠.
3: 그 차례 지낼 때 네. 햇과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1: 네네네네.
3: 그래서 그 햇 사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차례상에 올리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팩트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과 맞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가을 겨울 생각하면 그 귤
3: 아, 생각나거든요. 귤이죠, 귤.
1: 네, 귤이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메모리. 를 주는 과일이에요.
3: 예요?
1: 왜냐면 저는 한국 오자마자 입대를 했거든요.
3: 아.
1: 네, 입대를 했는데 제가 4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엄청 이 4월 시작하면 막 훈련도 받고 힘들잖아요.
3: 네.
1: 좀 가을 겨울쯤 되니까 뭐가 좀 살짝 아 이제 좀 감이 오고 I get used to things, right? 이제 그때 군대에서 그 뭐야 어떤 용어 보급? 보급으로 항상 과일을 뭐 줬냐면 귤을 박스식으로
3: 아,
1: 그
3: 네.
1: 네모간에 완전 박스 두 개씩 줬거든요.
3: 네네.
1: 아 근데 그 귤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네. 피아노 그 군대에서 먹었던 귤만
3: 네네.
1: unforgettable
3: 네.
1: 하거든요. So for me, 가을 겨울 that seasonal fruit is always 귤. But you know, even fresh seafood. 가끔씩 이 해산물도 이 계절 음식도
3: 그렇죠.
1: 포함되잖아요.
3: 네. 우리 부스타들은 평소에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에브리데이 스타는 어때요?
1: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먹었던 귤이 제일 맛있었고 밖에서 귤 먹을 때 항상 달지 않아요. I don't know why. 에이, 군대에서 먹었던 귤 이 생각만 하고 먹으니까 네, 하는데
3: 고생을 좀 한 다음에
1: 네. But 일단 저는 for my in my home in my family 무조건 딸기입니다.
3: 딸기.
1: 제가 네. 좋아서 아니라 딸이 좋아해서.
3: 아, 네.
1: 네.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딸기를 항상 집에는 딸기는 항상 있어요.
3: 네, 맞아요.
1: Always.

0: activities all the time.
1: 딸기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What about you, 언니?
1: 저는 이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뭐 제철 음식 저 벌써 일단 먹긴 했어요. 전어회도 먹고.
0: 네. 그 아주 힙한 전어.
1: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꽃게가 제철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꽃게찜도 해서 먹었고. 아직 이제 대하는 먹지 못했는데 곧 먹을 예정입니다.
0: 맛있겠다.
1: 네. 그리고 지금 돼지 엄마님이 대추 사과 보내주셨대. 이게 사과 대추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 아 대추 사과하고 사과 대추.
1: 대추 사과 아마 사과 대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사과예요, 대추예요?
1: 대추인데요.
0: 네.
1: 대추인데 그 사과처럼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1: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오, 우리 부장님 즐겨 드시나 봐요. 이게 아삭아삭한다고 합니다. 식감이.
1: 요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0: 그래요?
1: 맛있어요.
0: 대추 사과.
1: 예.
0: 아 사과 대추.
1: 사과 대추.
0: 사과 대추. 네. 헷갈린다. 사과입니까 대추입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전어 말했잖아요.
1: 네, 네.
0: 전어 앤 꽃게. 특히 이제 10월부터 지금 우리 10월 들어왔잖아요. 이제 가을 시작했으니까 엄청 인기고 like you said 사과, 뭐 단감, 밤. 밤까지.
1: 그렇죠. 밤도 맛있죠.
0: 네. 네. 이 제철 음식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부럽거든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희 방송 즐겨 들으면서 드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방송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 점점 배가 고파지네요.
0: 맞습니다. So a fun little survey we want to share with you. According to this survey, 8 out of 10 Koreans are willing to spend money on seasonal foods because they know they can only enjoy them while they're in season.
1: 그래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죠.
0: 맞아 맞아.
1: 근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SNS에 뭐 겨울 되면 이제 대방어 철이잖아요.
0: 네.
1: 대방어나 뭐 지금 생새우 인증샷을 올리는 건 20대가 많은데요.
0: 그래요?
1: 정작 제철 음식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건
0: 네.
1: 4050이라네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20대보다는 4050이 더 돈이 많잖아요.
0: 맞아요. 왜냐면 20대면 엄마 아빠가
1: 그쵸.
0: 제철 음식을 사오잖아요.
1: 네,
0: 집에
1: 그쵸.
0: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고 이제 40, 50대 되면 내가 엄마 아빠 되는 거라서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1: 우리 에브데스타는 네. 인증샷
0: 네.
1: 좋아하시나요?
0: 아, 뭐 올리진 않지만 찍고 그냥 개인 보관해요.
1: 아, 개인 보관.
0: 네네네.
1: 아니, 저도 저희 남편이 음식을 매일매일 사진 찍어요.
0: 네.
1: 근데 SNS는 안 하거든요.
0: 네.
1: 왜 찍나 물어보니 그렇게 기록에 남겨두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대요.
0: 그렇죠. 그 맞아요. 진짜.
1: 저도 그리고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혼자.
0: 저도 네. 가끔씩 요즘 뭐 먹을까라고 하면 일단 사진 봐봐라고 하는데 그 뭐 배달 앱 사진 말고 진짜 우리 옛날에 먹었던 그런 사진들
1: 맞아요,
0: 보면서
1: 맞아요.
0: 아 맞다 이거 맛있었지. And then we get to sometimes choose our dinner menu or lunch menu that way too. 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favorite topic 오늘 음식 관련된 네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할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철 음식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요. Round one. Which would you choose? A. The best gizzard shad ever, but a fishbone in every bite. Or B. Boneless gizzard shad, but just average in taste.
1: 네.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인생 최고의 전어인데 먹을 때마다 가시가 하나씩 걸림. vs. 가시는 하나도 없는데 맛이 평범한 전어.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어
1: 네.
0: 드셨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네.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전어를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1: 한 번도요?
0: 한 번도요.
1: 아
0: 먹어봤나 모르겠어요. 먹어봤으면 뭐를 먹는지 해 먹을 때 가끔씩 이 뭐지? 참치 아니면 잘 몰라요. 저.
1: 아 진짜?
0: 참치하고 연어 아니면 딱 티 나잖아요. 참치면 투나 레드. Salmon, orange. 네, 그 사이는 모르겠더라고요.
1: 저도
0: 저는.
1: 뭐 모든 회는 다 구별할 수는 없는데
0: 네.
1: 뭐 전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전어 지금 닥터수님께서 사실 그 전어는 뼈 가시가 맛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아, 뼈가 있어야 된다.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회를 썰고요.
0: 네.
1: 보통 이제 이건 그 뼈랑 같이 이렇게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난다고 네. 뼈째로 이렇게 썰어서 드시기도 하거든요.
0: On purpose? 일부러? 뼈를 네. 넣고 그렇게 네. 서빙을 해요?
1: 그런데 이제 이게 가을에 아주 그러니까 너무 뼈가 억세면은 그렇게 못 먹는데 그런데 이거 회로 먹는 전어는 그렇게 억세지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칼솜씨가 있으니까
0: 아. 예.
1: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시가 하나씩 걸린다 하는 거는 그 뼈째 썬 거 말고
0: 네.
1: 생선 그 구이 있잖아요. 전어는 아. 구이도 맛있는데
0: 네.
1: 근데 구이를 사실은 있잖아요. 이거 다 통째로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So they eat it whole.
1: 예, 예.
0: 와,
1: 그 뼈까지.
0: 뭐지? 그 치킨 너겟 먹는 것처럼
1: 네네네.
0: 그냥
1: 그렇게
0: 집에를
1: 그렇게
0: 넣어요.
1: 먹어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못 먹어보고.
0: 저도 I can't 예. do it. 여러분, for me, 생선, fish, I think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s on the planet. 전 생선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생선 구이, sorry, 생선 구이 is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s on planet Earth. But 자주 안 먹어요.
1: 왜요?
0: 왜냐면 because of the bone.
1: 뼈 때문에
0: 귀찮아요. 네. So the only 생선 구이 that I like, 아, 그 뭐지? 삼치. 삼치 좋아해요.
1: 네.
0: Because a lot of meat, 그 뼈는 많이 없으니까. 고등어, mackerel, sometimes too. A lot of meat, little bones. 근데 나머지는요. 잘 안 먹어요.
1: 갈치는 싫어하시겠네요. 그럼.
0: 갈치, oh my goodness. 갈치는 그렇게 맛있다고 비싸고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Pass. 뼈가 막 진짜 every chopstick, whenever I pick it up, 뼈가 막 다섯 개, 네 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먹을 줄 모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That's just me. That's just me. 그리고 여기서 영어 포인트 하나요. 아까 전어를 영어로 gizzard shad라고 하거든요. Gizzard shad.
1: Gizzard shad.
0: Gizzard shad라고 보세요. Gizzard shad.
1: Gizzard shad? 네. 뭐예요?
0: Gizzard shad가 전어의 이 영어 이름입니다. 네. 근데 gizzard shad라고 하면 너무 느낌이 안 난다.
1: 너무 어려워요.
0: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영어로 들리면 그게 맛있어? 그런
1: 맞아요,
0: 이름만
1: 맞아요.
0: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They judge 이런 표현이 있어요. Never judge a book by its cover.
1: 네. 주둥님이 전어 외국에서도 먹나요 하셨네요?
0: 일단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1: 왠지 이름이 뭔가 어려운 거 보니까 뭔가 네. 그 학문적인 용어 같잖아요.
0: 네.
1: 잘 흔하게 먹는 생선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gizzard shad 이거 좀 신기한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어느 정도 맛있냐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고
1: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0: 아, 제가 잘못 말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전화가 그 정도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할 만큼
0: 네.
1: 이게 10월에 이제 이게 네.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뭐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회로 먹어도 맛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긴데.
0: 네.
1: 왜 이 며느리는 집을 나간 거죠?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좀 시집 식구들 좀 잘해주지.
0: 맞아요.
1: 집 나가게. 뭐
0: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음식으로 집에 들어온다 이 마인드가 있으면 이미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가 없어서 집 나간 건 아니잖아요. Right? 네. 우리 딱 우리 부장님 표정 보니까 그렇게 깊게 왜 들어가노 굳이. 네.
1: 그래 어쨌든 그 말은 가을 전어의 맛과 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말을 재밌게 표현한 말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real quick 여러분 뭐 뼈 있는 거 먹겠습니다. 뼈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먹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가시 뼈는 없다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No bones, 뭐 가시, 뭐 no sticks 이렇게 하지 않고요. 따라하세요. Boneless.
1: Boneless.
0: Boneless.
1: Boneless.
0: 네, 그래서 뼈 가시가 없는 음식을 말하면 boneless라고 합니다.
1: Boneless.
0: 그래서 가끔씩 뭐 그 코스트 땡 이런 데 가면요,
1: 네.
0: 그 냉동 식품 파는 데 가면
1: 맞아요.
0: boneless chicken을 팔거든요. Boneless chicken, 그래 뼈 없는 이게 순살 치킨을 말하는
1: 네.
0: 거죠. 네, 가끔씩 뭐냐면 저는 옛날 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진짜 생선 먹다가 이 뼈가 걸렸거든요.
1: 걸려가지고,
0: 네,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비인후과에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대요.
0: 진짜요? 네. 아, 진짜.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어. A fish bone is stuck in my throat. Fish bone is stuck in my throat.
1: Fishbone stuck in my throat.
0: 뭐죠? Stuck는 뭐가 좀 이렇게 박혔다.

안 나온다라고 네. 말할 때 stuck라고 합니다. 그래서 stuck in my throat, 목에 뭐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맛있는데 잠깐만 초이스가 뭐였죠? 인생 최고의 전어인데 먹을 때마다

0: 네, 먹을 때마다 가시가 하나씩 걸리는 거 먹을래요.
1: 아, 일단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돼지 엄마니 가을 전어 이렇게 이거 말 하면 안 돼. 가을 전어 뭐 머리는 깨가 서말. 왜? 깨가 서말 고소합니다.
0: 그런 말이 있어요.
1: 네.
0: 가을 전어 이거 동물이기 때문에요. 대가리라고 네. 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근데 요 대가리는 깨가 서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고소하다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통째로 다 씹어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1: 그 정도.
0: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고소는 해볼까요?
1: 말이 안 통해. 아, 한번 먹어보고 왔어야 됐었는데.
0: 아, 근데 돼지 엄마님도 아까 왜 네. 그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고 며느리 집을 왜 나갔냐고 했잖아요.
1: 맞아, 이게 문제예요.
0: 전어 먹으러 나간.
1: 밖에서 먹고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먹고 2차로. 아우 재밌다. 여러분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 가겠습니다. Round 2. Which would you choose? A. A super meaty steamed crab you have to pick apart by hand. And, of course, the smelly hands come free. Or B, a less meaty crab, but you get to mix rice into the shell at the end.
0: 네, 둘 중 고른다면 살 꽉 찬 꽃게찜을 손으로 발라먹기. 와, 이거 손에 냄새 굉장히 많이 배죠?
1: 벌써 냄새나.
0: 네. VS, 꽃게는 조금 덜 실해도 마지막에 게딱지에 밥 비벼먹기.
1: 네,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캐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밸런스 게임 참여 가능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이게 한국인만의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렇죠. 외국인이나 특히 미국인들이 이거 들으면 뭐? 꽃게를 머리를 까가지고 거기 밥을 비벼먹는다고? 꽃게 내로 막 이렇게.
0: 오, 그렇네요.
1: 이것도 예. 저희 친구나 이렇게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뭐 좀 뭐 가족분들 이렇게 미국에서 오잖아요.
0: 네.
1: 그거 보고 충격 먹은 분들 몇 명 있습니다. 이 꽃게 그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예. 그 안에 있는 그 내장으로 예, 밥을 비벼 먹는 거.
0: 네. 오, 그런 음식 자체가 없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은 없죠. 네.
0: 근데 게로 만든 음식을 먹긴 먹잖아요. 뭐 보일링 씨푸드 이런 거 보면
1: 맞아요.
0: 들어있잖아요.
1: They like crab, right? 미국에서도 그 게도 그 비싼 네, 음식이고 많이 먹거든요. But usually they eat it steamed. 네, 항상 이 그 스팀으로 된 그렇죠. 걸로 먹는데 한국은 뭐 여러 방식으로 prepare 하잖아요. 네. 네. 생 것도 먹고 스팀된 것도 먹고 튀긴 것도 먹으니까. So, 6 out of 10 international tourists reportedly recommend crab dishes. So, steamed blue crab, 이 꽃게찜이죠. Or crab stew, 꽃게탕 are very popular when crab is in season. And these days, 간장게장, soy marinated raw crab is also gaining popularity thanks to buzz on social media.
0: 네. 이런 해산물 말고도 아까 나왔었는데 10월에 꼭 먹어야 될 이 제철 식재료. 아까 말했잖아요. 대추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생대추도 너무 맛있고요. 말린 거 말고 그냥 생대추도 너무 맛있고 지금만 딱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던 조금 변형된 사과 대추도 굉장히 맛있고.
1: 사과 대추.
0: 네. 아삭아삭해요.
1: 네. 맞아요. 네. So there's a saying that fall radish is better than 진생. So 가을 무가 인삼보다 낫다는
0: 맞아요,
1: 말이 있고요.
0: 맞아요.
1: 네. 에? 무가?
0: 네.
1: 그냥 치킨이랑 같이 먹는 그 무?
0: 무가요. 여름 네. 무는 맛이 없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무로 요리하는 건 뭐 깍두기를 담아도 네. 사실 좀 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수분만 많고 여름 무는 맛이 없어요. 근데 가을부터 무가 맛있는데 혹시 그 돼지국밥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사랑합니다.
0: 그게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1: 네.
0: 지금 딱 먹으러 가면 돼지국밥에는 항상 무가 나오잖아요.
1: Yes.
0: 깍두기가 나오든
1: yes.
0: 젖박지가 나오든
1: yes.
0: 갑자기 맛있어졌을걸요.
1: 아, 당장 가야 되네. 네,
0: 저도
1: 무 먹으러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야 되네.
0: 그저께 제가 가는 국수집인데 여름 내내 그 무가 맛이 없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1: 진짜요? 네. I didn't even think about that. 가을 때 무가 맛있다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거든요.
0: 그래서 가을에는요 무생채 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1: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언니, then question for you: Is there any seasonal foods that like you want to try but haven't? 뭐 제철 음식 딱 하 이거 뭐 못 먹어본 거 하 그래서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 요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0: 저는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하를 먹고 싶다고.
1: 아 대하.
0: 근데 저는 또 그 대하도요 구워 네. 먹는 것보다 저는 회를 좋아하거든요. 아,

0: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1: 예. 아, 저는 일단 뭐 전혀 디스크립션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 겨울 가을 겨울에 먹어보겠습니다. 전어. 네, 누가 사주겠죠. 네. So, listeners, what do you think? 일단 근데 꽃게, 그렇죠? 이 꽃게 하는 음식, A, 그 완전, it's super meaty. 그냥 아예 고기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다리에. 네. But you have to take it apart by hand. Or B, 조금만 있는데, but 끝에 you get to mix it with the rice at the end, right? 언니는 어느 쪽입니까?
0: 저는 살을 좋아하니까.
1: 살을 좋아하니까요.
0: 살이 꽉 차 있는 거, 손이 좀 냄새가 나더라도 네. 그걸 먹겠습니다.
1: 저는 아시잖아요. 뼈 뭐 있는 거 먹는 거 싫어한다. 이것도 if I have to take it all apart by hand, oh no, thank you. 전 차라리 그냥 편하게 먹겠습니다. 네. Our listeners,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But we wi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All right, listeners, don't feel ashamed that we didn't get to read your messages. 문자 요정, we'll get to them in hour number two. But in the meantime, let's get to today's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 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1: That's right. So many prizes you could win in today's EPQ. 네,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righ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1: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While we wait for your call, Hot to Hot이 부릅니다. Focus.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초점 뒤에 흐릿한 반투명한 my view, baby. I cannot focus on anything.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저는 정명서고요. 지금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또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0: 어, 영어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요? 뭐를 가르쳐요?
2: 아, 저는 한글 가르치고.
1: 와, 아, 죄송합니다.
0: 네.
1: 오, 우리 또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0: 선생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Welcome, welcome. 자, 오늘은 죄송하지만, 네, 한국어 퀴즈가 아니고 영어 퀴즈인데.
2: 네.
0: 일단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선이 우리 방송 자주 들으신다고 저희 작가님이 알려주신데 맞습니까?
2: 아, 네.
0: 네.
2: 운전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자주
2: 네.
0: 들었으면 뭐 오늘 그냥 네. easy peasy 할 겁니다. 저희 퀴즈대로
2: 아, 네.
0: easy peasy 될 겁니다. 아, 왜냐면 네. 저희 살짝 힌트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 네.
0: 충분히 잘 들으시면 다, 세 개 다 네. 맞출 수 있고 선물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명선님, are you ready?
2: Yes.
0: All right, let's get it. All right. Question yes. number one. Question number one. Which word is closest in meaning to big? 자, big랑 제일 가까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A, tiny. B, huge. C, slow. Or D, quiet.
1: 네, 정답은요?
0: 명선님?
1: big이란 big, 네?
2: 아, big과 같은 이제 짧은 발음 그거 얘기하시는
0: 그쵸,
2: 거죠?
0: 그렇죠. Big과...
1: big이랑 뜻이 가장 아, 비슷한 거예요.
0: 네.
2: 아, huge,
0: big. B, huge.
2: 네,
0: 아, huge. 우리 선생님 한 얼마 정도 확실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2: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0: 야!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Big는 뭐 크다. Huge는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준비됐습니까?
2: 아, 네.
0: 네, 이거는 뭐를 걸었죠?
1: 네, 치킨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명소님, 넘버 2 네. 가보겠습니다.
2: 네.
0: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2: 네.
0: I'm not used to be up so early. 자, 여기서 빈칸 채우면 됩니다. A, get up so early. B, getting up so early. Or C, have gotten up so early.
2: 어,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0: 될까요? 네, 자, 빈칸 채우기인데요.
2: 네.
0: I'm not used to be up so early. 자, which 네. form sounds right after I'm not used to? I'm not used to 다음에 그 올바른 단어를 네, 채우면 됩니다. A, I'm not used to get up so early. B,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Or C, I'm not used to have gotten up so early. 자, 여기에서요.
1: 2가 네. 어, 이게 2는 2 부정사의 2도 있지만 전치사의 2도 있거든요.
2: 아, B예요, B. I'm 와.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0: 와, 이게 언니가 힌트 주니까 바로 진짜 아, 이거 hesitation 없이 맞췄습니다. 아, 이 힌트는 이제 언니한테 부탁해야 하겠다.
1: 저는 힌트 다 드리지도 않았어요.
0: 네.
1: 2의 종류가 두 개 있다는 얘기만 했어요.
0: 맞습니다. 네.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자, be used to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라 뒤에 네. 동명사 플러스 ing 네가 네. 와야 됩니다. 네.
1: 와.
0: 맞췄습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0: 치킨 쿠폰까지 받아갑니다. 자, 마지막 퀴즈 퀘션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를 받아갈 수 있죠?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0: 명선님 지금 기분 어때요?
2: 네. 지금요 사실 많이 떨려요.
0: 많이 떨리죠?
2: 네.
0: 네.
1: 아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하셔가지고요. 전혀 네. 모르겠어요. 네.
0: 그쵸, 저도 아니요. 전혀 이 떨리는 네, 느낌이 안 나서 어, 너무 쉽게 맞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1: 진짜.
0: 세 번째 문제 짝 난이도가 살짝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충분히 우리 명선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2: 네.
0: All right, let's get it. 마지막 question number 3. 네.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민수, you text the boss about your date?
0: Oh no! I a mistake, Jenny?
1: My name is Jenna, not Jenny.
0: Oh no, I did a mistake. Which verb fits both blanks? 자,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A, I did a mistake. B, I had a mistake. C, I made a mistake. Or D, I took a mistake.
1: 자, 정답은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실수하다 해서
2: 이거는 made a mistake예요.
0: 어, made a mistake라고 생각합니까?
2: 네. 네.
0: 아. 아, 어떻게 하지? 언니 이거 어떻게 하죠?
1: 어떻게 하겠냐?
0: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뭐 어떻게 해요?
0: 맞췄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죄송해요. 이거 방송 시간이 네. 조금 남아서 시간을 살짝 조금 엑셀 달라고.
1: 아니 학교 다닐 때 외운 거는 그냥 입에서 나와요. 메이크업 미스테이크 실수하다. 메이크업
0: 맞아요.
1: 메이크업 실수하다. 그쵸?
2: 이건 좀 쉬웠어요.
0: 이건 좀 괜찮았어요.
1: 네.
0: 아이고.
1: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쏩니다. 와,
0: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우리 명서 선생님. Congratulations. 네.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이?
2: Oh, very exciting.
0: Oh, more exciting 됐어요. 아, 근데 영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아니, 한국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 쓰죠?
2: 아니, 너무 좋아 가지고 항상 영어 좋아서 매일 공부해요.
0: 아, 그래요.
2: 네.
0: 저희 방송 네, 네. 잘 이제 챙겨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영어 네. 선생님 도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2: 아, 지금 그냥 영어 스토리만 읽는 걸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멋지다. 네.

0: 멋있으세요.
1: 명수 선생님 진짜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랑 네.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저 요즘에 취미 이렇게 가지면서 영어 방송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문 그러니까 그 피드백 좀 부탁하셔서 제가 했었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관심 가지면서 듣다 보니 음악도 괜찮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명수님 그렇게
2: 네, 감사합니다.
1: 열심히 네. 듣겠다 하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2: 감사합니다.
1: 근데 항상 우리 명수님의 네. 소포트하고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네. 명수님 같은 청취자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always 우리 소포트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수님.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의 APQ winner 우리 명서 선생님, congratulations once again.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1: 언니.
0: 저 다음 주부터 더더 잘해요, 우리.
1: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더더 잘해야 돼요, 네. 이제 열심히.
1: 그리고 언니 혹시 그 대화 좀 남으면.
0: 네, 제가 전화 한번 쏠게요. 전화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고 그쵸, 했으니까 그쵸. 한번 쏘겠습니다.
1: 전화 네. 안 먹은 사람만 쏜다고 하는데요. 전화 안 먹은 사람 저밖에 없... 부장님 거짓말인데. 네, 자 언니, we'll see you next week.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In the meantime, Hot to Hot이 부릅니다. 포커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5: Hello. Oh,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my 10th visit.
4: 네네 고객님, 이번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 10번째 방문이시고 기록을 한번 볼게요. 저번 방문 때 체지방률이 55%였고 내장지방 수치가 20...
5: I know. But since last month, I've been working out really hard. So I think I've changed a lot.
4: 네네 고객님,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측정 다 하셨죠? 이번 결과가 프린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0: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
1: Don't you notice any other changes? I've really been sticking to my diet this time too. I even only eat one whole fried chicken now.
0: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하, 치킨 하트 이런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머, 근데 저도 치킨은 뭐 후라이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측정한 수치 나와 있는 프린트 드릴게요. 자, 이 프린트를 보세요.
1: Oh, you also think that the fried chicken is the best? Yes, we're on the same page.
0: 아니야, 아니. Same page, 그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측정한 이 페이지를 보셔야죠. 근데 양념치킨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좀 달아서 양념치킨은 잘 안 먹거든요.
1: Yes, we're on the same page. I'm not really a fan of the seasoned fried chicken either.
0: 아니, 아니. 지난번 측정했던 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발전이 없잖아요. New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 체지방률이 더 늘어난 거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기는 하죠.
1: Yes, we're on the same page. Oh, there are so many delicious things in the world that dieting feels like torture.
0: 에헤이, 또 same page. 아니, 아니, 계속 같은 페이지 보지 말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거를 보라고요. 오늘 배워볼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영어로 뭐라고요?
1: We're on the same page.
0: We're on the same page.
2: 어떤 계획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맞장구 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우린 생각이 같아. We are on the same page.
1: We're on the same p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ith Minju Sam for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hi. How are you?
1: I'm doing great.
2: Good.
1: How are you?
0: Not so great, to be honest.
1: Not so great.
0: 죄송해요.
1: What's wrong?
0: 저도 이게 학생들한테 누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무조건 국룰이 I'm fine 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 쌤이랑 친하니까 그건 솔직히
1: not
0: 말할 수
1: great.
0: 있잖아요. 네, not so great.
1: What happened?
0: 이 날씨 때문입니다.
1: Oh.
0: I think it's because of the weather. 다시 okay. 확 더워졌잖아요. Right? It got hot again. Hot again all of a sudden. Mm-hmm. But I know you are very much enjoying.
1: Yeah.
0: The hot weather.
1: Yeah.
0: 이 여름 여름파잖아요. 이
1: 맞아요.
0: 더운 날씨. 그렇죠.
1: 네. 네. 근데 오늘 좀 습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Yeah.
0: 덥고 습했습니다.
1: That's
0: 오늘.
1: That's probably why.
0: That's probably why you're so chirpy today. 좀 해피한 아주 민주 쌤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쌤, of course, 우리 mm-hmm. 항상 question으로 시작하잖아요.
1: Yes, I have a question for you.
0: Yes.
1: Have you ever bought something and regretted it later?
0: Oh, many a times.
1: Okay.
0: 진짜 많죠, right?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 mm-hmm. 마음 살짝 안 되면 또 가서 또 다른 거 뭐 뽑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재미로 있는데 저는 후회한 적 많습니다.
1: Oh.
0: As with all customers and consumers, what about you?
1: Yeah, definitely. Sometimes

0: I love something when I buy it, but then I get home and I change my mind.
1: 맞아요. 어, 거기서는 예뻤는데 왜 집에 오니까
0: 별로야.
1: 이 색깔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 갑자기 mm-hmm. 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헐렁한데 뭐가?
0: Mm-hmm.
1: Right? All of a sudden.
0: Yeah.
1: 어, 맞습니다.
0: And or sometimes it just doesn't fit the way you expected.
2: Yeah. You know what it is, I think.
0: Yeah.
1: 이게 백화점이나 옷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0: 어, 그 거울.
1: 그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옷가게용 거울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if you don't want to return.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Mm-hmm. 근데 그럴 때 결국 반품이나 교환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And mm-hmm. that's when English can get a little tricky.
2: Yeah.
0: You know what you want, but you may not know what to say.
1: 맞아요.
0: 어, 근데 반품 교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번 주 우리 뭐였죠? 이거 잘못 주문한 거 잘못 네, 나오면
0: 그냥 드신다고.
1: 그냥 속으로만 욕하고 그냥 먹잖아요. 네. 아, 근데
2: if it's expensive especially, mm-hmm. right? If it's expensive, I think 그래도 I muster up the courage. 그럴 때는 yeah. 조금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0: 그러지? 내야 됩니다.
1: 용기 내고 mm-hmm. 하긴 하는데. But 맞아요. 뭐 이거 반품하고 싶은데요. Or 뭐 다른 사이즈로 바꿀 수 있을까요?
0: Mm-hmm.
1: 환불 가능할까요? 한국말로 쉬운데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다면 오,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0: Yeah. But don't worry. We just need a few simple expressions. And once you know them, returns and exchanges are actually pretty easy.
1: Oh, okay. So 여러분, if you have a fear of returning or exchanging the mm-hmm. things that you buy, do not fear. 미주쌤 will help you out. 자,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hanged my mind.
1: Oh.
0: 마음이 바뀌었어요.
1: 네.
0: You can use this wh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item, but you just don't want it anymore. 이럴 때 있잖아요. 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아, 그냥 좀... 아, 마음 바뀌었어. 이럴 때 반품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1: 맞아요. It's not you, it's me, right? 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I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반품하러 갔을 때 뭐 직원이 이유를 물어보면 그럼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겠네요.
0: 어, 그럼요. 어, 직원이 보통 이제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제품에 뭐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No, I just changed my mind.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자연스럽죠.
1: 맞아요. You know what I love?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진짜 물어보지도 않아요.
0: Mm-hmm.
1: 그냥 저는 I want to 뭐 return this라고 하면 mm-hmm. no questions asked.
0: Yeah.
1: 그냥 바로 return 해줘요.
0: Oh.
1: 몇 군데 있거든요. Uh-huh. 여기 한국에. 아 근데 그런 데서만 쇼핑하는 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Right? But real quick. 아까 I just changed my mind라고 했잖아요.
0: Mm-hmm.
1: 그럼 여기서 just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뭐 별 다른 이유 없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0: yeah.
1: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느낌.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And there are lots of other reasons you might want to return something. 뭐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럴 때는 it doesn't fit. 사이즈가 안 맞아요. 혹은 뭐 입어봤는데 핏이 마음에 안 든다면 it doesn't fit quite right.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면 it's not quite what I expected. 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그런 거 있어요. 온라인에서 뭘 보고 갔는데 어, 좀 달라. It looked different online.
1: 네.
0: 온라인에서 봤던 거랑 달라. 이런 표현들이 있겠네요.
1: 네. Sam, do you mm-hmm. buy a lot of stuff online?
0: Not usually.
1: Oh,
0: just 일단. groceries.
1: 맞아요. Mm-hmm. 음식은 I feel completely comfortable ordering it online, mm-hmm. but things like especially clothes.
0: Yeah.
1: 네. 옷은 mm-hmm. 온라인으로 보고 가게를 갑니다.
0: 어. Oh.
1: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mm-hmm. 다 좀 이렇게 좀 나이 있는 분들이 좀 그거를 좀 선호한대요.
0: 그래요?
1: 하여튼 younger folks 뭐 그냥 오는데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0: 아.
1: 하는데 아 이때 이런 것들도 좀 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자, 그러면 I just changed my mind. 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상황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 Hi, I'd like to return this.
3: Okay, sure. Is anything wrong with it?
0: No, I just changed my mind.
3: Okay, no problem. Do you have the receipt?
0: Yes. Oh, and I wore it once.
3: Oh, 잠깐만요. You wore it?
0: Yeah, just once for like 5 hours.
3: 5 hours?
0: Yeah, or maybe 6, but I changed my mind.
3: You changed your mind after you wore it for 5 or 6 hours?
0: Is that a problem?
3: Well, for you, maybe not. For me, of course.
0: So no refund?
3: 아, 그래도 해줘야죠. 규칙인데.
0: 직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1: 아 잠깐 근데 오늘 아 저도 아직 진상 캐릭터이긴 한데 근데 uh-huh. 그쪽에도 좀 진상 고객 캐릭터를
0: 아니 그 every week 본인만 진상한다고 너무 어필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캐릭터를 좀 바꿔봤거든요.
1: 아 근데 불만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이 아 근데 민순이랑 캐릭터를 왜 바꾸셔가지고 라고 이렇게 하네요.
0: 죄송해요. 연기가 잘 안 되네요.
1: 네. 아 근데 저는 당연히 항상 이게 진상 캐릭터로 가니까 좀 짜증을 yeah. 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첫 번째 표현 I changed my mind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두 번째 표현은요.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이거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You can use this when you like the item, but you need a different size.
1: 네.
0: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만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exchange가 핵심 단어이겠죠. Mm-hmm. Exchange A for B. 뭐 A를 B로 교환하다. 그러니까 뭐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이걸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0: Exactly.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Could I exchange this for a medium? 미디엄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Could I exchange this for a larger size?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 아, 그러면 사이즈를 말고 뭐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 for 뒤에 그냥 뭐 mm-hmm. 단어를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color? 혹은 뭐 could I exchange this for a the black one? 검정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네. 그런데 교환해달라고 하기 전에 원하는 사이즈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요?
0: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바꿔주실 수 있나요? 보다 혹시 큰 사이즈 있나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Do you have this in a medium? 이렇게 사이즈를 물어볼 수 있고요. 색상도 똑같아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검은색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in 플러스 사이즈나 색상을 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사이즈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예를 들어 Do you have this in a medium? 그럼 있다면 oh, then could I exchange this for a medium?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0: 맞습니다. 닥터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몸을 옷에 맞춰야 된다고 사이즈 교환할 게 아닌가 봐요.
1: 맞네. 옷이 문제 아니고 내가 문제네. 그렇죠?
0: 그래서 okay.
1: 그게 맞긴 맞아요. 네. 우리가 옷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Right? The clothes don't have to fit us. We have to fit the clothes.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그러면 이 표현을 실제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0: Hi.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3: 아, 뭐야? 또 왔어? Sure. What size do you need?
0: Medium, please.
3: No problem. Here you go.
0: Actually, do you have this in a small?
3: 뭐야, 입어보지도 않고. Okay, sure. Here's a small.
0: No, maybe the medium was better.
3: 아, 진짜. Okay, here's the medium again.
0: You know what? Can I see the large?
3: 하, 진짜. Excuse me, ma'am. What size are you?
0: I'm still figuring that out.
3: Then please. Figure it out in the living room. I'm in the living room, in the fitting room.
1: 아, 왜 living room이라고 했지?
0: 아, 무서워.
1: 네. 거실에서 옷 갈아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팅 룸 가세요, 아시겠죠? 네.
0: 아니 근데 속마음 계속 들린다고 네. Winter is coming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이제 꽁트로 통해 캐릭터에 좀 속마음 보여주는 yeah.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다시. 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0: 오케이. 네. 다시 안 가고 싶습니다.
1: 자,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자, 마지막 표현 가보겠습니다.
0: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이 없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환불은 받고 싶은데 영수증이 없을 때, 영수증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1: 네. 자, 여기서는 refund가 focus keyword입니다. Refund, 바로 환불이란 뜻이죠.
0: 맞습니다. 그리고 get a refund라고 하면 환불 받다라는 뜻이에요. Mm-hmm. Can I get a refund?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1: 네. 아까 근데 can I still get a refund? 여기서 still는 어떤 뭐 의미입니까?
0: 이 그래도 그런데도 제가 영수증이 없는데도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어 그런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 좀 불리한 상황이 있고
1: 네.
0: 어 그래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을 때 정말 어, 잘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다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Oh, I lost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을 잃어봤는데 그래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0: Absolutely. 아니면 without을 사용해서 Can I get a refund without the receipt?
1: 아. 어,
0: 영수증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1: 어 그런데 그럼 영수증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 다면 먼저 물어볼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뭐 Do I need the receipt? 이렇게 먼저 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했다면 환불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궁금하잖아요.
1: Oh, yeah.
0: Will the refund go back to my card? 어, 환불금이 제 카드로 다시 들어오나요?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 얼마나 네. 걸릴지요? How long will it take?
1: Oh, yeah.
0: Yeah. How long will the refund take?
1: 맞습니다.
0: 환불 처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이 있겠네요.
1: 한국에서는 보통 바로잖아요.
0: Yeah.
1: Right? 미국에는 좀 살짝 걸리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좀 요즘 모르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two to three business days 걸렸어요.
0: Yeah.
1: 네, 뭐를 이렇게 취소하면 okay, we'll refund you, but it will take two to three business days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영수증이 없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0: Yeah, never hurts to ask.
1: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못 물어봐서 안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안 해요, 저는.
0: 어, 연습 좀 하세요, 진짜.
1: 진짜.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Hi,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3: Oh my gosh, you again? do you have the card that you used?
0: Yes, yes, I do.
3: Okay, great. Then we can look up your purchase.
0: Oh, perfect. Thank you so much.
3: Okay, no problem. When did you buy it?
0: About 6 months ago.
3: Huh? 6 months ago?
0: Is that a problem?
3: I mean, at this point, the receipt isn't the problem.
0: Excuse me?
3: 아니요, 저기요, 6개월 됐잖아요.
0: 오늘 기분 많이 안 좋으시네요.
1: 좀 일하기 귀찮은. 좋습니다. So, hopefully these small talk expressions. 네. 네, 이거는 small talk보다 이 뭐라 그러지? You know, to smart purchasing을 위해
0: yeah.
1: 아주 똑똑한 이 그 뭐지? 그 결제, 네. 이 financial exchange를 위해 좀 필요한 말들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저처럼 하, 안 되겠다. 뭐 옷을 안 맞고 뭐 색깔 싫어도 이게 환불하는 거, 엑스체인지 하는 걸 좀 더 귀찮고 더 무서워서 안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펜을 쓰면서 해봅시다.
0: 맞습니다.
1: 오케이.
0: 달지님 6개월이면 환불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안 되겠죠.
1: 6개월이면 안 되죠. 네, 좀 큰 거면 6개월
0: 안 됩니다.
1: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대부분 뭐 매장들 한 1주 한 2주 정도
0: 2주
1: 정도까지 가는 거 봤는데. Never seen more than that. 자,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I changed my mind.
0: 마음이 바뀌었어요.
2: Could I exchange this for a different size?
0: 이거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2: I don't have the receipt. Can I still get a refund?
0: 영수증이 없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민주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봐, 나 진짜 자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Mr. Before you go, we have on amongst our listeners 여기 그 배운 건 과장님 들어왔거든요. 자, 우리 민주 쌤 카메라가 이거거든요.
0: 네.
1: 이거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과장님 표현 다 쓰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부탁할게요.
0: 어떤 표현을 다 쓰지 마세요?
1: 오늘 배운 표현 뭐냐면 내일 출연하거든요.
0: 아.
1: 항상 민주 쌤 배운 표현 그냥 싹 다 그냥 copy paste 하거든요. 네, 딱 카메라 보면서
0: 복습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1: 하나만
0: 파이팅!
1: 표현 하나만 쓰세요라고 부탁드려요.
0: 전부 다 쓰셔도 좋아요.
1: 민지쌤,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Thank you.
1: 네, 여러분, quick time for a quick song break. Karim Bailey Ray, put your records on.

0: 라라라옹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그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딱 두 분께서 지금 노래가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 네. 누가요?
0: 에츠미 민수님과 두둥님. 네. 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소떡소떡 얘기를 하고 있다가 칠리 소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2: 소떡소떡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은 소떡소떡에 뭐를 뿌려 먹습니까?
0: 민수 씨는 칠리 소스.
2: 전 칠리 소스 뿌려 먹습니다. Delicious.
0: 또 무슨 소스 있죠?
2: 뭐 케첩, 머스터드 뿌린 사람들도 있고요.
0: 저도 네. 머스터드 파예요.
2: 머스터드?
0: 네.
2: Just mustard?
0: 네.
2: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in Korean 네. mustard라고 할 때요. 그 honey mustard 아하.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더라고요.
0: 그럼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2: 그 매운 mustard도 있잖아요.
0: All right.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So for like people in America, 네. when you say mustard. Mm-hmm. 우리가 생각한 달콤한 머스터드 그 옐로 색깔 그 네. 그거는 허니 머스터드라 무조건 해야 돼요.
0: 허니 머스터드.
2: Right? If 그냥... you just say mustard, 그 매운 머스터드만 줍니다.
0: 오, 이거 꿀팁이네요.
2: 네, 맞아요. 주님이 네. 맞아요. 이 겨자.
0: 겨자.
2: 네.
0: 저는 허니 머스터드.
2: 허니 머스터드.
0: 네. 왜요?
2: 죄송해요. 맛있어. 맛있긴 해요.
0: 근데 우리 그 두두님께서요 소떡 얘기가 나와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2: yes.
0: 우리 그 두두님께서 일부에 소떡 먹으러 나가셨다가요
2: 네.
0: 소떡 아저씨가 안 와서 화내시면서 돌아왔어요.
2: 어딨어? 이렇게 하고 오셨겠네요.
0: 그러면. 네, 우리 두두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내일은 소떡 만나실
2: time,
0: 수 있기를.
2: Wait, time.
0: 네?
2: Excuse me, but what's a 소떡 아저씨?
0: 그 소떡소떡 판매하는 아저씨.
2: 요즘
0: 자주 가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2: 이제 요즘이면 뭐지 그 붕어빵이나 아하. 뭐 호떡, right? 뭐 어묵, 떡 이게 꽃이 파는 데는 있는데 요즘 소떡소떡 스탠드가 있습니까?
0: 우리 두두님께서 아파트장에. 그러니까 그 트럭이 오나 봐요. 근데 요즘 순대도 트럭에 팔더라고요.
2: 그렇죠. 네. 일단 두두님. Can you 혹시 send that 소떡 아저씨?
0: Yeah, for sure. 저번에 족발 남기셨잖아요.
2: 광안리로 혹시 보내줄 수 있을까요?
0: 아주 좋. 강원도였나요?
2: 아 맞네. 이건 부산분 아니었네.
0: 강원도. 예, 좀 헷갈립니다.
2: 미안하겠다.
0: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소떡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 네.
0: 우선은 오늘의 순위를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등은요. It's me, 민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숫자 1을요 20번 넘게 치셨어요. 계속
2: 땀나면서 넣었습니다.
0: 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우리 에츠미 민수님께서 낙지연이님이 와야 이 제대로 1등의 맛을 즐길 수 있는데
2: 네.
0: 근데 오늘 안 오셨어요.
2: 아예 안 왔어요.
0: 근데 제가 보니까요 1등 놓쳐서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낙지연이님
2: 방송 같이 하셔야죠.
0: 낙지연이님 보고 싶습니다.
2: 네.
0: 그리고 닥터수님 2등 하셨습니다.
2: 귀여워.
0: 와
2: 아니요, 타임. 닥터 순이 계속 무효라고 지금 적고 있거든요. 왜요? 아, 죄송해요. 왜요? 왜 무효죠?
0: 닥터 순님, 네, 계속 무효라고 치시긴 하셨네요.
2: 네.
0: 어떻게 할까요?
2: I mean, I won fair and square.
0: 여러분, sure?
2: 영어 표현 하나 소개했습니다. Fair and square.
0: Mm-hmm.
2: 진짜 아주 공평하게.
0: 정정당당.
2: 정정당당이죠. Mm-hmm. 그래서 예를 들어, 민수. Got in first place, fair and square.
0: 근데 아무도 축하 안 하네요. 유리어킴님, 낙지연니님 연승 아쉬워요. 우리 에츠미 민수님에 대한 축하.
2: 여기서도 서포트 못 받고
0: 네.
2: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가 1등 했는데
0: 네.
2: 저희 말고 박수 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뒤에.
0: 시선 회피하고 있어요. 지금.
2: 네.
0: 네. 그리고 우리 베리님이 3등으로 들어오시면서 해피 화요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이제 먹는 얘기 했잖아요. 닥터수님 브라질, 독일, 스페인 다 빠진 월드컵에서 우승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그런 느낌이죠. 박수 치셨네요 뒤에서. 인정하십니까?
2: 여러분 내일 기대하세요. 아우 짜증나.
0: 네, 진짜 우리 두둥이 민심 나 록 이렇게 또 이렇게 내일 1등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2: 부장님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0: 자, 이 정도로 이제 문자 읽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진짜 유승의 에스소. 우리 닥터스님 진짜 퓨리에산 수준이네요 지금. 그게 계속 축구 예시를 드시면서 인정 못하겠다고. 네.
2: 아 이거 주세요.
0: 네. 속보 부스타 분들께서 네 나이가 몇 개고? 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2: 43개입니다. I have 43.
0: 그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2: 뭔데요?
0: 그 G.O.D 가수 있잖아요.
2: 네.
0: 그 준 뭐였죠? 나 뭐라 뭐였죠?
2: 본인이 해주세요. 나 몰라 이거.
0: 안 나요.
2: 나 이미 몰라.
0: 30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2: 43개입니다 저. So what? 요 죄송해요. 요 붙여야 네. 되죠 말 끝에.
0: 네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오늘은 뭐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네. 서로 돕고 사는 세상.
2: 아 나 이 축구도 막 그렇게 안 따라가는데 이 축구 말 닥터스님이 에이션컵 우승해봤자 축구 잘한다 인정 안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0: 닥터스님이 솔직하게 뭐 적으셨네요. 와 제가 민수씨랑 더 가깝다니 문효랑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다셨어요.
2: 잠깐 이게 칭찬입니까? 이것도 극입니까?
0: In between.
2: 이를 이해를 못하겠네.
0: 잘 모르겠어요. 네. 닥터스님 다음에 전화 연결로 한 번 더.
2: 부장님도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저는 네. 넘어가기 싫은데요.
0: 자 이제 Did you know?로 돌아와서요. 아마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Why do mosquitoes even exist on Earth? 입니다.
2: 아.
0: 모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 So I was with the school of thought. Mm-hmm. 저는 뭐 school of thought 이 표현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데요. 뭐 이런 뭐 쪽이었습니다. 이런 파였습니다라고 네. 그런 그 말할 때 네. 쓰는 표현인데요.
0: Mm-hmm.
2: I was with the school of thought that uh-huh. mosquitoes.
0: 네네네.
2: If we could erase all the mosquitoes on planet Earth,
0: mm-hmm.
2: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0: 오.
2: 이 세상에 있는 모기

0: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우선은 뭐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그쵸?
0: 이유는 있긴 있겠죠.
1: 네. 네. 오, 아세요 혹시?
0: Why do mosquitoes even exist? To be food for something else.
2: Something else에 대해서 한번.
0: 근데 이거 진짜 other than that, I see no reason why mosquitoes should exist. 그거 말고는 진짜 왜 모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1: 네.
0: I don't understand.
1: 제가 찾아봤는데요. Yes. 놀라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0: 네.
1: 첫 번째는요. Only female mosquitoes bite humans and animals to get protein for egg production.
0: Okay.
1: 일단 암컷 모기만 그렇게 되고요. 수컷 모기와 평소에 암컷 모기는요. 꽃의 꿀과 식물의 즙을 먹고 살면서 벌이나 나비처럼 식물의 수분을 돕는다고 합니다.
0: Male mosquitoes.
1: And 평소의 암컷 모기.
0: 그러니까 아, okay.
1: 네, 번식을 위하지 않은 상태였을 때.
0: When they don't need to feed.
1: Okay. Yeah, so certain plants like Arctic wildflowers and cacao trees rely heavily on mosquitoes for pollination to avoid extinction.
0: 그 정도? Heavily?
1: Heavily 하다고 해요.
0: Heavily 이 단어가 좀 뭐를 깨 한다라고 그 말할 때
1: 그 정도 기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이런 뜻인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와 성충모기는요. 먹이사슬 최하단에서 수많은 동물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In aquatic egg ecosystems, larvae are the primary protein source for fish, tadpoles and dragonfly nymphs.
0: So this is the thing that I mentioned. You know, mosquitoes do provide food for some 네. animals,
1: 그쵸.
0: right?
1: 그래서 모기가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연쇄 멸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 박쥐, 개구리, 거미 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개구리도 귀여운데 필요하긴 하죠. 네.
1: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0: Wow. Okay, so I did not know mosquitoes help with pollination. 이 모기들이 이 수분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주는 줄 몰랐거든요.
1: 근데요, 우리 두둥님이요. 모기를 먹으면요, 혀가 물리지 않을까요? 두둥님, 재밌었습니다.
0: 네. 네. 자, mosquitoes. 일단 다르게 보이네요. Still, 네. I hate you.
1: 그래도 인간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0: I hate you with a passion. 진짜 온 마음으로 네. 싫어합니다.
1: 온 마음을 다해서.
0: 온 마음을 다해.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7: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8: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8: 영어 하이소.
10: It's already been 30 minutes since we were supposed to meet.
11: 어머, 민수나, 민수나, 미안, 미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0: 아니, I told you I didn't have much time today. What am I supposed to do if you're late again?
11: 아, 좀 늦을 수도 있지. 미안, 미안.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 어? 벌써 주문했네. 미안, 미안. 자, 빨리 여행 계획 잡을까?
10: So I asked you to make a list of the restaurants you want to visit. Did you bring it?
11: 레스토랑 리스트. 아, 어쩌지. 내가 그걸 집에 놓고 왔는데. 아, 미안.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뭐 식당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가.
10: Okay. Then, which places from the list of attractions I sent you last time do you really want to visit?
11: 아, 리스트. 그거 내가 체크했는데. 집에다가 놓고 왔네. 아, 뭐 외국 가면 명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가. 아무데나 가자.
10: So, You bought the discounted flight ticket I told you about last time, right?
8: 그거 있잖아. 내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끊었거든. 오늘 여기서 내가 예매할게. 다시 한번 보내줄래?
10: Oh, it was only available at that special price that day, so you had to buy it then.
8: 에이, 뭘 또 화를 내고 그래. 자, 사이트 알려줘봐봐.
10: 몰라.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work. Let's call it a day.
8: 콜? 어때? 아, 하루 만에 점프 가능하다고. 그래,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즉흥 여행을 가야 더 재미있는 거라고. 떠날 준비 난 다 됐거든. 잠깐만. 아, 민수나. 어디 가노? 이거 비행기 티켓은 끊고 가야지. 네 공항에 표 없다, 민수나.
1: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영어로 뭐라고 해?
12: Let's call it a day.
1: Let's call it a day.
12: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쉬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던 일이나 공부 등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어 마무리하자고 할 때 사용합니다. Call in a night 이라고 하면 밤늦게 활동이나 모임을 끝내고 자러 가자, 그만 집으로 가자 라는 뜻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Let's call it a day.
12: Let's call it a day.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